0: 발견한 곳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주님 계십니다.
1: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 전남동부 극동방송 들으실

0: 수 있고요. 폰에 있는 어플로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우리나라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께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한번 들어봐 라고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1: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또 스승의 날이 끼어가지고 제가 또 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또 금 일봉도 받고, 예, 뭐 꽃도 선물 받고, 네. 케이크로 뭐 축하 잔치도 또 해주시고.
2: 그래서 너무 저희 목사님은 예. 매주가 스승의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1: 너무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0: 네, 우리 스승의 날을 맞아 여수 서문화 교회에서 우리 문정태 목사님에게 정말 예쁜 와이셔츠 넥타이 선물해 주셨나 봐요.
1: 네.
0: 오늘 딱 하고 나오셨는데 네네. 정말 라디오로 안타깝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목사님 진짜 멋있으세요.
1: 네, 우리 이진아 PD님은 네. 말도 잘하시고 말씀도 참 좋지만은 시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 네. 보는 눈이 있어.
1: 보는 눈이 정확해요. 네. 아주 빈틈이 없습니다.
2: 방송해야 네. 되겠습니다.
0: 권사님 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저도 이게 교회 위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지난주도 어버이 주일로 지켰잖아요. 이번 주도 스승의 날로 지키고 그래서 교회 일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말로 목사님 어제 좋아하신 거 보고 기뻐하신 거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와이셔츠랑 넥타이 잘 고르셨네요. 권사님.
2: 제가 고른 거 아닙니다.
0: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또 나를 지금 있게 해준 선생님들 생각 많이 나시지요? 오늘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자, 우물정 9750번으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 전해주시면 저희가 그 사랑의 편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9507님 안녕하세요 PD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오늘 그렇죠. 너무 더워서 정말로 와.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0: 5월인데
2: 네.
0: 나중에 정말 여름 되면 어쩌나.
1: 올 여름 많이 덥다는 소문이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0: 네. 아 정말 날씨가 무덥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 네.
0: 9177님께서도 PD님, 목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하시면서 예. 또 서로에게 네 안부를 주고받고 계시고요. 9507님과 9177님. 또 0782님께서도 어디 가셨나 했는데 합세하셨네요.
1: 네.
0: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2042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3: 네. 아멘.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영혼의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말씀으로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1: 그래서 말씀 닥터가 있습니다.
0: 네. 또 우리 9507님은 또 기쁜 소식 전해주셨네요.
1: PD님, 목사님, 권사님 기쁜 소식을 전해요. 우리 딸 갑상선 수치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딸이 관리를 해서 2주 만에 3kg 뺐어요. 요리보고 조리보고. 아, 관리 잘하셨네요.
0: 네, 네. 아, 부럽습니다. 2주 만에 3kg 감량.
1: 네, 네.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0: 아, 네. 네, 꼭 필요합니다. 네. 4606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했더란 문정태 목사님 말씀 처방전 교리를 알아가는 시간 기다려집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네, 잠시 후에 기다리시는 교리 시작하도록 네. 할 거니까요. 4606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991님께서는 아유, 제일 걱정을 해주시네요.
1: 네.
0: 몸살 기운 이겨내시고 심신의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내주는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0: 아유, 그 잠시 몸살을 좀 앓고 있다는 그 멘트에 네. 또 이렇게 힘내라고 네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고 방금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1: 우리 PD님 팬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네.
0: 우리 2991님 저 나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목사님 퀴즈 낼 때가 왔네요.
1: 네, 퀴즈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대소율이 문답을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사랑의 뜻 안에서 진행하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 이 하이델베르크는 총 129문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문항과 2문항을 이 세 부분으로 나

0: 와서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부는 뭐냐 하면 3문항부터 11문항까지인데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요. 2부는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인데요.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땡땡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 네.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사실 하이델베르크 여섯 글자 발음하기도
0: 네, 어렵습니다.
1: 쉽지는 않은데요. 네. 네, 총 3부로 되어 있고 첫 번째 1부에서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땡땡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네.
1: 무엇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2: 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지?
1: 2번.
2: 2번.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1: 3번.
2: 3번. 어떻게 구원 받는지?
1: 4번.
2: 4번. 바겐세일 받는지?
1: 네. 인간의 죄와 비참함.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땡땡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도망, 2번 탈출, 3번 구원, 4번 바겐세일. 여러분 퀴즈 정답 찬양 나가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폰을 여시고 문자를 보내게 할 줄 아시지요? 그러면 퀴즈 정답을 쓰시고 보내는 번호에 5개의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샵 9750. 요 다섯 개만 탁 입력하고 보내기 하시면 저희가 생방송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가 저희들을 힘나게 합니다.

0: 아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어노인팅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안부 문자, 사랑의 문자, 서로 안부를 묻는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문자가 정말 이 뜰 안을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483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여기는 전남 강양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오늘도 국동방송 찬양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세 분 수고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0: 2483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2: 장미예요.
0: 장미가 활짝 핀 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아, 너무 예뻐요.
2: 너무 예뻐요.
0: 야,
2: 저는 사진도 잘 찍는데요.
0: 진짜. 네. 저는 사실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진 보내는 건 아직 할 줄 모르는데 네. 2483님 사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어요? 네, 알고 싶습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0112님께서도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1317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피디님 부모 면허책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정답 답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0: 저희가 지난주에 부모 면허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었거든요.
1: 네. 네,
0: 당첨되신 분께 발송해드렸는데 우리 1317님께서 잘 받았다고 답신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2: 부모 면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 네. 면허만 있어야 되는데 부부 면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0: 맞아요. 운전면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부모 면허, 네. 부부 면허 네. 네, 이런 면허가 정말 필요합니다.
2: 네.
0: 우리 0688님은요. 오늘 용기를 내서 문자 처음으로 주셨는데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688님 퀴즈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2: 네.
0: 아유 또 샬롬이라고
2: 샬롬
0: 안부도
2: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2: 예. 박수.
0: 이게 문자가요 쉬워 보여도 막상 네. 하려고 하면 그 샵 9750이 생각이 안 나요.
2: 그게 듣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0: 그런데 네.
2: 직접 참여하기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우리 0688님의 문자 입문 네. 진심으로
2: 네.
0: 진심으로
2: 용기를 응원합니다. 네.
0: 축하드리면서 오늘 처음을 기념하며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2: 할렐루야.
0: 0688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성함 주소 보내주셔야 되는데 한번 방송 끝날 때까지 노력하셔가지고요. 성함 주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퀴즈를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2: 네네.
0: 한 번만 더 드릴게요.
2: 네. 퀴즈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대소유리 문답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뜻 안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총 129문안까지 되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문안부터 11문안까지는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기록되었고요. 2부는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인데요.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땡땡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0: 네, 보기 나갑니다.
1: 네, 첫 번째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지, 두 번째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번째 어떻게 파견세일을 받을 수 있는지.
0: 네. 자,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2: 네.
0: 그것을 알려주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예. 목사님 출발해 볼까요?
2: 예,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중세 가톨릭 교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왜 이것을 그 바르게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집이거든요. 특별히 장로교는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예, 교리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교리는 기둥과 같고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이 우리의 뼈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대소유리 문답 19문항을 보겠는데요. 자, 19문항을 보기 전에

0: 반복 학습을 해야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 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12문항부터 18문항까지 문제 답, 문제 답만 읽고 19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항입니다. 12문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와 영원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답입니다.
1: 하나님은 의의 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서나 아니면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0: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한 죄값에서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이델베르크 13문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스스로 자력구원이 가능하냐 타력구원이냐 자력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타력구원 누군가가 나를 덮쳐서 구원을 시켜줘야만 되느냐 자력구원인가 타력구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타력구원이 되겠죠. 우리 스스로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타력으로 구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문항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가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0: 네. 타력구원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이델베르크 14문항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다른 피조물들은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0: 아멘. 하이델베르크 15문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누가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입니까?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참 사람이며 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어야 합니다.
0: 아멘. 자, 하이델베르크 16문항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중보자는 오직 참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갚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0: 아멘. 죄인은요.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보자의 문제거든요. 오직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인정한단 말이죠.
1: 아멘.
0: 구교와 카톨릭 또 신교와 개신교 이렇게 차이점이 참으로 많은데 그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교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여요.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1: 아멘.
0: 두 번째는요 성례를 통한 구원과 고해 성사를 통한 면제를 주장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 구교 카톨릭은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의자이며 교황의 공적 발표는 절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합니다. 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구교 카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숭배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우상 숭배로 간주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 구교 카톨릭은 작은 죄를 지은 영혼은 영혼 연옥에 들어갔다가 죄를 씻고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신교 개신교는 천국과

0: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예, 연옥이라는 제도가 없다. 이런 차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예,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17문항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7문항인데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1: 그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0: 아멘.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 아멘.
0: 자, 하이델베르크 18문항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왜 이 교리가 중요한가? 왜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가?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교리집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된 분이십니다.
0: 아멘. 18문항을 다시 한번 보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1: 아멘.
0: 라고 선언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19문항. 오늘 이제 해야 될 19문항. 당신은 어디에서 이것을 압니까?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16문항부터 18문항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는 16문항부터 19문항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놨는데 원래는 한 단락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다섯 말로 16문항부터 18문항까지 내용을 어디서 압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0: 자, 낙원에서 계시했다는 것은 원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원시 복음. 자, 계속 읽어주세요.
1: 다음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0: 네, 아멘. 족장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 때도 복음이 선포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1: 또한 제사들과 율법의 다른 의식들로 미리 예표하셨고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습니다.
0: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또 율법 뭐 의식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것을 선언해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나 또 제사제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래요. 이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설교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 모든 설교의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밑에 있는 그 가로 부분도 한번 읽어주세요.
1: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고 합니다. 거룩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선입견이 가장 방해됩니다.
0: 네,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이 있어요. 인과율. 인과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또 선악체계. 아, 선악체계.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예,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선악체계. 또한 가장 우리를 성경 읽을 때 방해하는 게 뭐냐면 상식이에요, 상식. 예, 우리의 선입견이 가장 성경 읽을 때 방해를 해요. 상식이 뭘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상식은 태어나서 착

착하게 살면 천국, 나쁘게 살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자와 택하지 않을 자를 딱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선입관이 가장 뭐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0: 자, 이제 이 성경의 낙원에 있는 원시복음을 한번 찾아서 가볼까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0: 아멘. 이게 바로 낙원의 시대에 있었던 원시복음입니다. 아담 이후에 4천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죠. 무슨 복음을요? 원시복음, 낙원에 있는 복음을요. 다 이제 족장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1: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0: 아멘. 자, 구원은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이었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1: 아멘.
0: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이 완성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담 후에 4000년 이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0: 아멘. 여기서 내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 단수예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일까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한 그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1: 아, 네.
0: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0: 여기서 내 자손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그래서 이막에 있는 우리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 아멘.
0: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0: 아멘. 그래도 기독교가 140년 전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1: 아멘.
0: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0: 아멘. 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규는 지팡이거든요. 예, 우리가 뭐 사단장이 오면 지팡이를 갖고 오잖아요. 그 유다의 왕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다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을 하셨냐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의 책이 아니에요.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되었던 큰딸과 작은딸의 관계를 통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지만 성경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자, 그럼 선지자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0: 아멘. 자,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1: 아멘.
0: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700년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죠. 아까 4000년 전, 2000년 전, 700년 전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0: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은 약점을 말하면요 자신의 허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점과 약점을 인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면 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그걸 묻어버리거든요.
1: 아멘.
0: 여러분 또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과 야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남에게 선포하면 그것을 축복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허물이 된단 말이죠. 또 내가 갖고 있는 꿈 비전이 이렇다고 말하면 칭찬해 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그걸 갖고 시기 질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1: 아멘.
0: 그래서 제가 이게 대중 앞에 나가서 교회 강대상에 서서 뭐 죄를 고백하고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그런 건 자기 허물은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데 인간들은 그 죄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앞에 가서 그 허물을 들춰서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왜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기억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근데요 잘못된 걸 기억했다가 써먹기 때문에 인간에게 허물을 말하지 마시고
1: 아멘.
0: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자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1: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0: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어서 전라남도 여수까지 문수동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2: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어노인팅의 연주 찬양,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 이어갈까요?
1: 네네. 자, 오늘은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어떤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 볼까요?
2: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1: 아멘. 예수님은요, 보기에요 흉측하게 생겼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양인 그림 그리는 것은 잘못된 그림이고 흠모할 것이 없어요. 왜 흠모할 것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예, 얼굴이 꽃미남이면 많이 따라왔을 건데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창세대에 택한 사람만 그 흠모하지 못한 저주받은 십자가의

0: 자신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볼까요?
1: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0: 5절 볼까요?
1: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0: 아멘.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은 종인데 11절부터 12절.
1: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0: 그들의 죄악을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1: 아멘.
0: 12절.
1: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0: 범죄자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하나님 우편에 서서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3절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새 언약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예스겔 36장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곳을 찾으라. 그럼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과 예스겔 36장. 새 언약이 뭔가 볼까요?
1: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아멘. 성경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1: 아멘.
0: 자, 요한복음 5장 46절로 넘어가 볼까요?
1: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0: 네, 모세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설교할 때도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1: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0: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1: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0: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시는 일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복음을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 주세요.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제사를 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이런 절기가 다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번제가 뭡니까? 양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고요. 속죄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죄값을 용서받는 거고요. 속건제는 뭐냐 하면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가장 큰 성물을 만졌단 말이죠. 성물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1: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0: 자, 로마서 10장 14절 가볼까요?
1: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0: 네,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아멘.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1: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용도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잘 지켜야지가 아니고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폭로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리 문답에 맞추다 보니까 성경을 문맥과 배경을 따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종교개혁을 한 후에 구교와 신교의 교리적 차이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공부가 요즘 시대에 잘하지 않는 이유는요, 쓸모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쓸모 있게 하려고 속성으로 훈련을 시켜 제자를 삼습니다. 전도자, 봉사자, 헌신자, 일꾼 만드는 데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거 가르쳐도 교회 성장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것으로 보는 풍토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봉사 잘하면 좋은 성도라는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오면 한국의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 중직자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산업 발전과 새마을 운동과 함께 빨리빨리 잘 살아보자는 운동에 교회가 발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결과가 눈앞에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지 않았어도요, 무너질 조짐이 이미 보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좀 더 가속화가 붙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빨리빨리 세상 흐름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끝까지 전하고 예,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로 성장한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아멘.

0: 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6244님께서요, 교리문답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예. 문자 주셨고요. 6188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정답과 함께요. 사랑의 드람 말씀 초방전 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교리로 더욱 바른 신앙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수 소문학교의 문정태 목사님, 정종혜 권사님, 우리 이진아 PD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244님께서요. 아우,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성경은 오직 성경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고, 네, 네.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0285님 문자도 소개해드릴까요?
2: 네. 정답과 함께 시편 22편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제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기도도 안 되는 시간들 찬송해야겠네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우리 0285님 문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멘.
0: 목사님, 우리 오늘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1: 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대소리 문답을 전남 동구 극동 방송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129문항까지 되어 있는 하이델베르크는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부터 11문항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요. 2부는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인데요.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구원입니다.
0: 네, 오늘도 퀴즈 정답 구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늘 알려주시는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 정정

사랑했더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성혁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기회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고해요.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직접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을 만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라며 언약을 맺고자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좋다며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을 범한 아브넬을 책망하자 이에 분개한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배신한 거예요.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이런 아브넬을 분별하지 못해 평생 끼고 돌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상황에 맞게 움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충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브넬이 찾아온 일은 분명 다윗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에게 명하여 데려오라고 요청한 미갈을 지금 눈앞에 마주해요. 그러자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21절에 보니 그를 평안히 보냅니다. 아브넬이 당장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으니 그를 이용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여자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니 이렇게 아브넬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곧 다윗의 기회주의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기회주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잘 참는 편이어서 화내는 사람보다 제 유익을 구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인내해서 뜻을 잘 정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나는 참았는데 너는 왜못 참냐 하며 옆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넬처럼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처신을 잘했으면 피아노도 돈 없이 배우고 예고 강사까지 했겠나 싶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저의 기회주의를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모습은 다윗 같나요? 아브넬 같나요? 여러분의 기회주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 신복의 배반을 처리해야 합니다.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는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하고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그는 악의에 차서 다윗 왕에게 아브넬에 대해 악담한 후 26절에 사자를 보내어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지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원수 갚음에 더해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하고 함께 통일왕국을 이룰 경우 자기 위치가 아브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한 정치적 야망도 함께 작용했겠지요. 창립공신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리도 원한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신복으로서는 또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이런 요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한 사람 원한을 잘못 샀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 그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한 사람 때문에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의 악함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약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회개하는 일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악함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요? 교만하게 살다가 사고로 남편이 먼저 소천한 후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야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가출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어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아브넬처럼
저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0: 성공하고자 왕복 출퇴근 5시간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제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며 인내하니 말씀이 들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온몸으로 아버지를 무시한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신호 위반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인 후 1년 넘게 중환자로 지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이 사건으로 저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믿는 남편과 결혼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 저의 깊은 죄를 보게 되었어요. 요압처럼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으로 남편과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 한 죄악도 회개했습니다. 겸손할 수 없던 저에게 과부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자녀들도 아빠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허락하신 일로 해석하고 참된 아버지이신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들과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최근 남편의 소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아브넬도 요압도 모두 기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요압의 악함도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아브넬이 개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 기회주의를 보지 못하면 내 옆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해요. 내 안에 기회주의가 보이고 내 약함이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 아브넬의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넬 같은 기회주의자임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행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이면에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으로 상대를 이용하며 다치게 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을 위해 결정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3: 아이고, 극종이 아버지, 뭔 일이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대궜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3: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5: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5: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일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4: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0: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한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Christian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이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은혜를 받고 믿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정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만 바로 믿으면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주님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또한 이웃에게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는 그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사울은 엎드린 채 말하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허황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았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는 살아계셨습니다. 그가 직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은혜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분명하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하루에도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갑시다 라고 전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나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

그러면은 그 후에 우리가 선포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은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

이 강도는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느냐 하는 체험의 강도와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의 강도는 내가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결국 뜨거운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미지근하게 체험하면은 역시 미지근한 증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뜨겁게 체험하고 뜨거운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직임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섬기는 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사명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예수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민족에게, 방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좀 전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전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여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동사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바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또한 인간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이 가루를 보고 이것이 밀가루인지 아니면은 설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먹어봅니다. 그리고 단맛을 안 후에 이것은 설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맛을 보아서 무엇인가를 분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맛을 보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둘러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분명히 생명이 주님께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또한 알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신뢰가 나를 인생의 안전지대로 이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해서 아는 자는 결단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줄 타기를 잘하는 서커스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강줄을 묶었습니다. 강줄을 묶어서는 거기서 줄타기 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땀을 쥐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이리 건너오고 저리 건너가고 하면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어깨 위에다가 한 사람을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이 태우고 가도 안전하게 갔다 올 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사람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서커스 단원은 말합니다. 누가 한 사람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건너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 걸음을 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서로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 소년이 저요 하고 손을 듭니다. 꼬마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줄타기 하는 서커스 단원은 그 소년을 어깨에다 태우고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얘야, 너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니? 그 소년은 담대하게 간단하게 또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이 바로 제 아버지이거든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버지를 믿고 담대했던 이 소년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또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된 그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계실 때 찬양 많이 하시지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또한 운동하면서도 찬양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찬양을 많이 하시지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나갈 때마다 꼭 데리고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던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생키라는 사람을 항상 데리고 갑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무디 목사님 옆에 피아노 옆에 앉아있는 생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생키가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생키가 어느 날 혼자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봤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그가 직접 만들었던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생키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 배후에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 불렀을 때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은혜가 된다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미국 남북 전쟁 때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그때 제가 참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서 총을 겨누르고 또한 방해설을 당기려고 했을 때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생키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꼭 끌어안은 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불렀던 생키의 찬양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1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에서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간증의 책입니다. 그 안희숙 사모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써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믿음의 그러한 목사님의 부인이신 사모님이십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 감옥에 갇혔을 때 하루는 한 여인이 붙잡혀서 그 감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니까 이 감방이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방 안에 들어와서도 담배를 가져와라, 술을 가져와라 소리를 칩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 여인은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의 높은 사람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잘 접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뒤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는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 음식을 갖다 주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이런 것을 먹으라고 나에게 주냐고 말합니다. 또 그런데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밥그릇을 찹니다. 점심에도 밥그릇을 찼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픕니다. 저녁에 밥그릇이 오니까 그냥 움켜쥐고 배고파서 그 밥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녀는 맥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선생님이 그 감방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아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선아, 예수 믿으세요. 왜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살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안희숙 선생님이 찬송을 부릅니다. 선아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 마음이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안희숙 선생님이 부른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선아는 따라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선아가 이 찬송을 배워서 또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의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다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아가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나가는 날인데 계속해서 선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이 너 왜 그렇게 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에게는 원래 훌륭한 부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도 소학교 선생이었고 그 부인도 소학교 선생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남편의 부모님과 시동생을 모두 봉양하고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런 분에게 남편을 빼앗아서 제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선아가 술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소학교 그 남자 선생님, 요즘 말로 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이분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다 바쳐서 사랑하고도 모자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유혹해서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아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착실한 가정에서 또한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 술자리에 잘못 나와서는 이 여인의 유혹을 받고서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되고

0: 선아랑 같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선아가 돈을 물쓰듯이 하니까 그 남자가 선아에게 선물을 사주고 돈을 주기 위하여 아편 장사를 하다가 그만 붙잡히게 되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 왜 우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형무소에서 나가면은 남편의 부인을 찾아가서 사과할래요. 엎드려 저를 열 번쯤 하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때려주십시오 라고 매를 맞고 욕을 먹겠어요. 그리고 혼자 시골에 가서 조그만한 교회를 짓고는 골짜기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 말을 하고는 선아는 감옥을 나갔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안희숙 선생님도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에 가서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웬 아주머니가 서서 밖에서 서 있다가 저를 꾸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안희숙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저 모르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선아였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예뻤는데 까무잡잡해지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시골에 와서 밭을 일구면서 농사일을 합니다. 저녁때에는 애들을 모아서는 찬송가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또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삶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 그 사람들은 생명까지 던지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다른 데 가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또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은혜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2번, 지역번호 061-641-2632번 여수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희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원에 꽃을 심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정원을 사랑하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을 다해 우리 마음이 꽃피는 정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이 5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꽃피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산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혜의 들풀에 깃든 사랑.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은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장로님.
0: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정말 5월 온갖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이 계절처럼 우리 마음이

0: 하나님의 정원, 꽃이 만발한 하나님의 꽃밭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하나님은 정원에 꽃을 심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꽃을 심어 두셨다고 하네요.
1: 네.
0: 어려운 상황들을 맞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마음이 꽃이 만발한 정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 카페 앞에도 하단에도 꽃이 만발해 있어요. 막 그리고 새 꽃들이 올라오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꽃이 올라오고 피어나고 정원이 되기까지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까지 수고와 그 고난이 없이는 꽃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보니까 3절에서 뭐라고는 병사 그리고 5절에 가서 경기하는 자, 6절에 가서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이들의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꽃이 만발하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의 수고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수고해라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가서 경계하는 자에게는 경계의 법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경계의 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쁨이 감사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내 마음이 가꿔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보니까 수고하는 농부라고 그랬는데 그 수고하는 농부의 결실의 기쁨은 수고가 없이는 안 된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전남 동북극동 방송 소망의 청취자 여러분, 소망기도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 기쁨에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열심히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쁨의 정원으로 만들 걸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이렇게 개국하게 하시고 또 이 방송국의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소망을 얻고 또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방송이 송출되기까지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장님과 또 모든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세임을 얻고 소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만나는 모든 심령들 안에 희망을 주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나눕니다. 9778님, 어제 스승의 주일이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말 하나, 표정 하나, 선택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교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삶으로 가르치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들, 또 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9778님, 감사합니다. 어제 스승의 주일 라 그랬는데 스승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서 또 가르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위로가 되고 셈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어제 그저께부터서 좋은 꽃다발 또 많은 케이크 이런 것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뭘 살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9778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르치는 스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선생님들 통하여서

0: 새 생명이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참으로 눈물로써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주의 종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위로받고 쓰임을 얻고 참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 헛되지 않냐도록 인도하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귀한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7174님 목사님 장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가 천식이 되어 오늘 입원 치료하려고 합니다.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0: 네,
1: 애청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네. 감기 때문에 기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소망 기도해서 근데 아마 입원 치료를 해야 되나 봅니다.
0: 그래요.
1: 네.
0: 7174님 그래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수고에 또 그런 가운데 본인이 감기에서 천식으로 감기 오래 가면 안 돼요.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고 그러나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선생님 안에 7174 선생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174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기에서 천식으로 돌았습니다. 오늘 치료하러 갑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의사의 손길이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야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천식이 치료되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의 그 기도의 수고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간증하고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노라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사랑하는 귀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천사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치료될지어다
1: 아멘, 아멘.
0: 회복될지어다
1: 아멘.
0: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1: 아멘.
0: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감기로 너무 고생하셨는데 결국 입원해야 된다는 사연입니다.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9507님 안녕하세요. 7월에 시어머니 생신으로 시댁 식구들 23명이 여행 가기로 1박 2일 가기로 했는데 서로 의견 충돌 없이 의견을 합하여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고 시부모님 건강 기도해 주세요. 발등과 종아리가 요즘 부었습니다. 속히 부종이 가라앉아서 깨끗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우와 23명의 가족들이
0: 네, 멋있어요.
1: 네.
0: 그래요. 9507님 가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박 2일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시부모님 건강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할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9507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귀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명이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났는데 이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가정이 23명이 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요 기쁨의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발등과 종아리가 요즘 부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발등과 종아리에 있는

0: 악하고 더러운 부종아, 내가 나사로 예수의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아멘. 부종아 사라질지어다. 아멘. 완전히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7월에 시어머님 생신으로 가족이 여행을 가신다고요. 어머니가 또 날 받아놨는데 어머니 다리가 발과 종아리에 부종이 있다고 사연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셨고요. 잘 다녀오시고 좋은 여행 다녀왔습니다. 소망의 기도에 소식 주십시오. 이어지는 사연 6089님. 회사 동료와 다툼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며 전도하려고요. 꼭 주님 만나 서로 사랑하며 일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0: 네, 네. 너무 멋있어요. 오늘 네. 좋은 사연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감사해요. 네. 네. 6089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려놓으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지니까 되더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9089님, 하나님께 함께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9089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사 동료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다툼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주야. 더러운 다툼의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늘 기도하는 6089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함으로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회사 동료와 다툼으로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겠다고 전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0: 네, 그래요.
1: 네, 목사님께서도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좋은 소식 소망의 기도에 알려주세요. 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점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국립합창단입니다.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상교회 김용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3850님, 7개월 된 손녀딸이 장염이 와서 토하고 열이 나 응급실에 가서 약 먹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토해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장염이 속히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1: 그래요. 아이고,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3850님, 하나님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0: 아멘.
1: 에, 할머니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걸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3850님,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손녀가 7개월 됐는데 장염으로 토하고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갑니다. 하나님, 또 오늘 아침에도 토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7개월짜리 손녀의 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니요 치하시도 여호와라겠는데 보내주셨사오라니, 아버지야, 이 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염이 완전히 치료되

0: 되어서 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 어린 심령이 잔병치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7개월 된 손녀를 위한 기도 사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이어지는 사연 2619님 저희 친정아버지가 관상 동맥 우회 수술을 위해 곧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마취가 이루어지고 이후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본 수술이 진행될 텐데요. 수술을 진행하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에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 한치의 오차와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나기를 그리고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병간호를 하는 가족들에게 체력과 평강의 마음 주시고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 시기에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미리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2: 그래요. 네. 감사의 믿음의 기도가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의료진들의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2619님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귀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친정아버지가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의 모든 진행 가운데 의료진의 손길에 성령의 역사들이 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성공적으로 모든 수술을 마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수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수술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병간호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평강에 역사들이 날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할 걸 믿습니다. 깨끗이 치료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친정아버지 관상 동맥 우회 수술을 앞두고 소마의 기도에 또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족들의 마음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고요. 과정 수술 과정들 이후에도 사연처럼 무탈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2231님 주님 믿지 않는 남동생이 백혈 골수 신종암이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일산 암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동생 또 주님을 믿는 아들 정형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2: 그래요. 234님 오늘 하나님께서 남동생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31님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남동생이 백혈 골수 신종암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속히 병실이 나와서 수술하는

역사들이나 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남동생인 정영근이 하나님의 잘 믿는 아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사랑하는 정영근

0: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셔서 하늘의 강력한 강선을 통하여서 이 신종함이 파쇄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남동생 백혈 골수 신종암 병실이 없어서 지금 일산 암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그 힘으로 능히 이겨내고 또 좋은 소식 저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과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여수도 함교회 정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남 동부 지역 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가는 복음이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영생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라디오를 넘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마다 생명의 숨결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여수와 순천과 광양과 고흥과 보성과 그 외 지역들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생명의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의 마음은 거두어 가시고 거룩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역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상권과 일터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정직한 땀 위에 생명의 공급이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꿈을 품고 돌아오는 도시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영생을 소유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생명의 가치를 붙드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교와 가정마다 복음의 씨앗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단순히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시, 영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도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의 영적 감동이 53년 만에 경기 북부 현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어제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6 의정부 빌리그리암 대회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대규모 연합 공연을 펼치며 맑고 순수한 찬양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의 보컬 타야 등 세계적인 워십팀들의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며 운동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 윌 그레이엄 목사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설교 직후 이어진 결신 초청에서는 관람석을 메운 참석자 중 3천여 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동적인 결신 행렬이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는 자그마한 초록색 천막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신앙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공사장의 소음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2년 넘게 이어진 고의적인 예배 방해까지 70대 노부부가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박영규 목사와 김영분 전도사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며 거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자란 김 전도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증오나 복수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이끌어내고 일본 교회와 연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돌봄과 사회

0: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학 전문가들은 이들 부부의 사역을 회복적 정의를 지키는 등대라고 분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부활과 회복으로 이어졌듯 교회 역시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1년의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킨 노부부의 기도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아픔 속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기독교 대학의 선명한 정체성과 미래시대의 사명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5일 백석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소회를 통해 백석의 반세기는 성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기독교 대학의 본질은 외형이 아닌 예수 생명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장동민 교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백석의 핵심 선언에 대해 지성을 배격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을 더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성령론적 재구성이자 백석만의 영적 생명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독교 대학들이 중립을 표방하며 세속화와 세계관의 위기를 겪은 과정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영적, 감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대학의 역할과 고유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 고환경 박사의 삶과 기독교적 교육 철학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여대 바롬장학회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고환경 평전 출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헌신한 고 박사의 유산을 돌아봤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선영 교수는 지덕수를 바탕으로 한 바롬 교육이 강의실을 넘어 기숙사와 농촌 실습 등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한 행함을 통한 교육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바롬 철학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전인 교육과 섬김의 리더십 등 기독교적 윤리가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현대 기독교 대학들이 이 정신을 계승해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여대 이윤선 총장은 위대한 바롬 철학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광양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의료 선교사인 폴 윌슨 브랜드와 신학자 필립 얀 씨는 각자의 사역에서 평생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장 크고 귀한 기적은 이미 모든 사람이 경험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오묘한 육체에는 이 기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놀랄만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놀라야 하는 기적은 우리의 탄생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모든 기적 중의 기적이며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하나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수정되고 10조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게다가 그 세포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축복, 또 놀라운 기적은 없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앞으로 살필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서 지독한 시련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귀중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구원 서정의 측면에서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자에게 있는 성화의 과정을 그 내면까지 심도 있게 말해줍니다. 신자의 삶의 여정을 매우 실천적이면서 경험적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성화에 대해서 이보다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세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윗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 생생한 도움을 얻고 싶다면 다윗의 삶의 여정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겪었던 내면의 시름과 반응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모든 삶의 국면을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에도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고난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놀랍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경청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경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을 한 지 벌써 2년이 후쩍 지났습니다.
1: 네.
0: 최근에 북한에서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통일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었고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반통일 학습과 강연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분명 이 언젠가 다시 통일이 되면 만날 날을 기대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생이별을 당한 감정이라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해요.
0: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통일이라는 것을 지우지만
1: 네.
0: 이 시간이 길어지면 통일이라는 게 정말 더 멀어지고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1: 그렇죠.
0: 민족의 아픔, 이 가족의 비극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 위해서 이 북한이 통일을 지우기보다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분들과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대로 분단될까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그날을 우리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0: 아멘.
1: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를 함께 해주시고요.
0: 네.
1: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릴게요.

0: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찬송으로 오늘 OEP데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남북한의 관계 문제를 놓고 보면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죠. 특히 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이 통일을 지우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뭐 탈북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탈북민분들 그리고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렇게 단절되는 건 아닌가 분단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참 많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나서서 더 많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OEP데이에서도 기도를 출석 인사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출석 인사를 직접 보내주신 게 제일 좋지만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눔 가운데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우리 셀이 구역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외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8400님 요즘 연천에서 가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새벽 기도에 남북이 평화 통일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 네.
1: 부산에서도 구직 활동 중에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하시면서 0232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럼요.
1: 하나님의 네. 성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바라봅니다.
0: 아멘. 자, 저희 가정에서는요. 새 자녀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시면서 아멘. 0938님도 함께 나눠주셨고요.
1: 새싹회원 오셨어요. 3673님 반갑습니다. 출첵하시면서 바로 옆 홍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0: 우와.
1: 덥지만 활기찬 홍대입니다. 이 한반도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 홍대생이실지 직원이실지 궁금한데요.
0: 아유 방송사 한번 오세요.
1: 그러니까요.
0: 자 서울 창동에 우리 김법실 사장님도 오늘도 오셨고 남양주에서도 익산에서도 교회에서 듣고 계시대요. 우리 3326 성도님 네. 어플로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지역과 함께 꼭 어플로 문자로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입니다.
1: 오늘도 한 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 가야겠죠. 한 뼘 차이 언어제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

0: 찬송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잠시 후 에피데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출석 인사는 시작하면서만 나누는 인사가 아니죠. 끝까지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까지 남겨주세요.
1: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균,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믿노라 전해드릴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제가 우리 지현 씨가 한 뼘 하면 차이를 외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간을 기다리

0: 있는 분들도 있다고. 같이 외치셨죠? 사실 남북한이 네. 이 정치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대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것 같지만 금방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1: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복음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잖아요.
0: 네.
1: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 퀴즈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뜻말뜻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오늘 이 표현은 특히나 저희가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할 때 많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싶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우물정 1069번으로 대화를 잘 네. 들어보신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오늘은 저희가 미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균과 임지연 같은 사람.
1: 아.
0: 그리고 고금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1: 오.
0: 아닌, 아니다!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들. 네, 제가 좀 살짝 찔리긴 하지만 제가.
1: 네. 아, 뭐, 근데 힌트 답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0: 아, 자, 오늘도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뼘 차이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자기야, 나 왔어. 아, 어때? 나 오늘 미용실 좀 다녀왔잖아.
5: 어머나,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쌩합니까? 방금 TV에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4: 쌩하다? 별로 안 어울린다? 뭐 별로라는 말인가, 자기 지금?
5: 아주 아주 쌩한데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내 마음엔 쏙 들게 아주 쌩합니다.
4: 아, 내가 이 이발 조금 했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나? 아, 평소에는 어땠다는 거지?
5: 아유, 얼굴이 확 사는 게 아주 아주 쌩하네요. 아, 이제 길거리도 함부로 나서지 마시라요. 다른 여자들이 또 연락처 따면 어떡할 거예요?
4: 어허, 우리 자기 질투한다 이거지. 아, 그럼 거리 한번 나 다녀볼까?
5: 아주 쌩해졌더니 눈치는 어디 빼놓고 왔어요? 오늘 저녁 먹기 싫은가 봐요.
4: 아이, 자기야, 농담, 농담. 아, 근데 아, 자기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0: 칭찬을 받으면 눈치를 챙겨야 됩니다. 이발하고 남편을 보더니 네. 어머, 어쩜 TV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쌩합니까? 했어요.
1: 맞아요. 처음에는 오해할 법도 한 표현이긴 하죠.
0: 그렇죠.
1: 쌩하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실 수 있도록 보기까지
0: 보기를 내렸는데. 준비했습니다. 자, 쌩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1: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2번.
1: 모른 척하다.
0: 모른 척하다. 오늘 너무 쉽잖아요. 김상균과 임지연 같은 사람이란.
1: 어? 했더니 4480님이 네. 애국자.
0: 선남선녀. 하셨는데, 예, 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1: 애국자도 선남선녀도 쌩하긴 하죠.
0: 네.
1: 쌩해요.
0: 그, 뭐, 그냥 외모가 깔끔한 사람도 그렇고 생각이 네. 건전하고 바른 사람 그리고 어른 공경 잘하거나 자기네 열심히 하는 사람
1: 맞아요.
0: 항상 잘 웃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 그리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우고 기도하는 사람 네. 중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쌩하죠.
0: 오늘 쌩한 분들은 다 정답 보내셔야 돼요.
1: 그리고 주변에 쌩한 사람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둘 중에 하나 남겨주시면 되는데 쌩하다. 1번이
1: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2번이
1: 모른 척하다.
0: 모른 척하다라는 뜻이다. 지금 정답 남겨주세요. 뭐 더 힌트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1: 아니, 7098님은 네. 모른 척 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어허. 요거는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착하신데, 이런 분들은 너무 쌩한 분이시죠?
1: 그쵸. 네. 애청자시잖아요.
0: 오늘 또 정답 참여하시고 문자 보내는 사람도 너무 쌩하신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쌩하네. 분들.
1: 아, 그쵸.
0: 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분들.

0: 우리 전파선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쌩한 분들이시고
1: 제스처가 너무 커서 쿵쿵 소리가
0: 그러니까 쿵쿵 너무 이렇게 우리 쌩한 분들 만나니까 제가 지금 신이 났는데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네. 쌩한 답을 쌩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1번 아주 멋지다.
0: 2번
1: 모른 척하다.
0: 정답 얼른 남겨주세요. 예술을 다해 구주삼고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월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은 날을 구르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구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 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은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번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0: 간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1: 네.
0: 이 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문제인데요. 1번이 아주 멋지다.
1: 아주 멋지다.
0: 2번이 모른 척하다.
1: 모른 척하다. 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0: 네.
1: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실 테고.
0: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민규, 민재, 루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쌩하게
1: 맞아요, 맞아요.
0: 키워주세요. 아멘이라고 네. 7968님께서 아멘. 보내주셨어요.
1: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쌩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자, 1번이 아주 멋지다. 2번이 모른 척하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1: 오.
0: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고요.
1: 네.
0: 아까 그 소방 교육 받으러 가신다고 하신 8942님이 계셨는데
1: 네.
0: 이렇게 정말 소방 쪽에서 경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1: 정말 쌩한 분들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맞아요.
1: 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쌩하다라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1: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어린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0: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정답은요?
0: 정답은 쌩하다의 우리말 표현 1번 아주 멋지다 입니다. 우리 아주 멋진 정말 청취자분들이 정답을 많이 도전을 해주셨어요.
1: 네, 그럼요. 아주 쌩한 방송 극동방송 전남 순천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1487님
0: 매일 듣고 계시다니
1: 올해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0: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쌩쌩합니다.
1: 아유,
0: 정답
1: 맞아요.
0: 1번. 네. 쌩쌩하다랑은 조금 비슷한 표현이죠. 쌩쌩하다.
1: 아주 멋지다.
0: 근데 쌩하다 이게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긴 해요.
1: 그러게요. 자, 멋지다예요. 1922님. 85세 남편이 외출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고 나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 저는 멋지다는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네요. 스스로 너무 멋지다고 뽐내고 있어서요 하셨는데, 아 칭찬 좀 해주세요.
0: 맞아요. 아이 근데 칭찬 안 해도 스스로 아신다니까 너무 진짜 쌩한 분이시네요.
1: 자, 그리고요.
0: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북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답 1번. 우리 정말 쌩한 581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1: 아유, 두 분도 멋있으시지요. 아주 멋지다. 7394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0: 1509님, 새싹회원이세요. 멋진 예수님과 함께 1번 보내봅니다. 네. 정답 맞춰주셨어요.
1: 자, 그리고 남양주에서 오이김치 남으면서 남이신다고 저희를 또 쌩하다고 해주신 분, 엎드려 절받기 같긴 하지만 감사하고요. 퇴근하고 오늘 돌아오는 남편에게 자기야 오늘 너무 쌩하네요 라고 해야겠어요. 6558님 문자 주셨습니다.
0: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1: 예.
0: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당첨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새싹회원 1124님 아주 멋지다 다섯 글자 멋지게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너무 더워요. 저도 예수님처럼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평택에서 보내주신 8898님 드리고요.
1: 네.
0: 쌩한 게 모른 척하고 찬바람 부는 건 줄 알았는데 힌트 듣고 고쳤어요.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답장을 링크를 드릴 텐데 저희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우리 남편은 참 쌩해요 하셨는데 아내가 쌩해요 하는 문자는 별로 없어요.
0: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1: 아내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0: 네. 미션입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멋진 사람이 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해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 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 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되고요.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혹시 마음이 지치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실까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정금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쁨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하루일 줄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찬양하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강찬의 출발이란 찬양과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우리 찬양 기쁘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왔습니다. 2시 왔습니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이 시간은 퀴즈 문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퀴즈 문제 풀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뭉친 마음속에 그 뭐라 할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퀴즈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풀어지는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 인간적인 명예나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를 찾아가는 겁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우등상, 2번 개근상, 3번 열왕기상, 4번 큰상.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음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시에서 딸기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0: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있습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유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르스턴 힐링 카페에서 벨르스턴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드리고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또 찾게 되는 칫솔 세트가 있습니다. 네, 정답 함께 보내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기쁨도 퀴즈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요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도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이어 들으신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또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까지 찬양 이어들어 듣고 오셨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 인간적인 명예나 부를 구하지 않았죠. 대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담긴 성경은 어느 책일까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우등상, 2번 개근상, 3번 열왕기상, 4번 큰상. 이 보기 4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솔로몬은 자신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 인간적인 명예나 부를 간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담긴 성경은 무엇일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우등상, 2번 개근상, 3번 열왕기상, 4번 큰상.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리컬러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의 주님은 내 기쁨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후 2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주 동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찬양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힘을 얻게 되고,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그 다른 무거운 짐이 더는 자리매김할 수가 없겠죠. 말씀과 찬송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후 시간 또 퀴즈 정답 발표하는 걸로 오늘 방송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1: One, two, three.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예수라이팅의 하루를 시작할 때 들으셨고 그리고 웨이홈의 달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이라고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추첨을 통해서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은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오늘은 이제 교회력을 하면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을 초등학생이 폭행을 해서 2주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선생님들을 향해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수학여행은 왜안 가냐고, 수학여행 가라고, 현장 학습도 많이 가고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현장에 선생님이 반박을 했습니다. 전에는 많이 갔는데 이제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안 가냐니까 학병들이 너무 갑질을 하고 후유증이 너무 커서 안 간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AI로 대치가 되고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을 맞대고 침을 튀겨가면서 맞대면에서 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줄어들고 기계와 만남을 권장하고 있고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현실을 보면서 이제 학교 교육은 무너졌다 하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말 것인가? 교회 교육이 그 대안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면대면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교회 교육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공급을 주고받는 관계가 교회 교육입니다. 그 관계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 특별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함께 교류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이어지는 생명의 연결 요리가 교회 교육입니다. 지식과 기술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전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생명의 전달, 생명의 소생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또 무너진 교육을 회복시키고 지탱해 놓는 마지막 보루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의 실천입니다. 단순한 교제를 넘어 서로를 책임지고 세워지는 성경적 원리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의 교육은 학습의 진보와 지식의 축적, 이런 것들, 또 인간의 삶의 성공을 위한 도움길, 이런 것들이 세상의 교육이지만은, 이 교회의 교육은 서로 짐을 지는 교육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는 교육입니다. 교육하는 사람이나 교육받는 사람이나 성도나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 현장보다도 각별하지요. 나의 형제처럼, 나의 가족처럼, 나의 분신처럼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교회 교육은 영적 공급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의 수고의 눈물과 가르치는 자의 눈물과 기도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냥 배운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나고 연구한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눈물의 기도로 수고하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수고를 진정

0: 사명으로 깨닫고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 교육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 교육이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흘러보내는 것이지요. 첫째로 물질의 나눔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처럼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사역자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나눔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이 암병동 대학병원의 암병동에서 일하시는 최영광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입니다. 암으로 인해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신약을 개발했으니 그 신약으로 주사를 놔드릴까요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도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평생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육신의 치료를 받게 되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끊임없는 중보 기도와 격려,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사의 표현이죠. 목사님, 선생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최고의 선물이 되고 최고의 나눔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이걸 보고 간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을 간증하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치 땅을 산 사람이 땅을 내 앞으로 등기 이전에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차지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적의 체험도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 사탄이 빼앗아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감사하는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간증하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은혜를 간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나눔은 짐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두 가지 원칙,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아름다운 행위이고, 동역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커져서 결국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기업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심은 대로, 나눈 대로 거둬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도자하고 지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도자, 섬김이 있고 지배자는 욕심, 이기심이 있다고.

예배 설교 때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 당연히 등장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도자일까요? 지배자일까요? 정답 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예수님 행동 보면 분명하실 수 있어요. 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배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건 섬김을 떠나 희생이에요. 희생. 아주 최고의 섬김이죠. 지배자는 목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지배자를 좋아할까요? 역사적으로 지배자는 부정적인 판단만이 남게 되죠. 우린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잘 따르고 응원해야겠죠. 자,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짱 되시는 지도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 극동방송 새끼라. 이 곡으로 첫 곡 출발해 봅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 박희봉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장흥 여름날

날씨라고 하셨는데 1881번님 다 그래요 보면 지금. 예, 다 그럽니다. 올해는 왜 그러지 하는 것 같지만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5월 좀 중순 넘어가면 뭐 반팔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지금 더워요.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디 어떻게 기온이 어떻게 올라갈지 분위기가 어떨지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새끼라 서울 수신 문자로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는 저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수신 문자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휴대폰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도 무료로 남길 수 있겠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지도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예배 순서지 보면은 찬송가가 없다. 그게 좀 아쉽다고요. 그러게요. 예배 때 이제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찬송가가 아예 없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가 계속 잊혀지죠. 적절하게 찬송가도 찬송가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광명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2722번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9950번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의정부에서 0688번으로도 듣고 계시고 특별히 궁금한 분들은 교회를 쉬고 계시다가 어제 드디어 나간 분들 어떤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드디어 내가 어제 예배를 드렸다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다 하시는 분들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도 듣고 계시고 여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시흥 매화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수원에서도 전남 화순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도자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섬김을 해주신 희생을 해주신 이런 섬김 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 진짜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 했는데요. 어제 예배 때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 예수님 강조하는 이 오프닝에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거로 충만하지 않고 바로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네. 지선의 충만. 충만. 예수로 예수로 충만.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화성 송산 5932번님 그 다음에 탕자 하면은 지난주 우리 꽁트 퀴즈 했었는데 그쵸? 4563번님 경북 봉화에서 블루베리 꽃 적화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네요. 15년 방학했던 옆집이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37년 차에 다시 시작하며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15년 방학했다가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인가요? 4563번님 한번 그 스토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성가대 찬양대 저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구로에서 듣고 계시는 분 우리 5703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의정부 전도 집회 큰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6089번님도 대구에서 애청자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번으로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전도 대상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 자, 신호 가고 있어요.

0: 환하게 컬러링이 들리고 있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전화를 받을 수 없다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분명히 전화를 받기로 했는데. 5, 1, 2, 5.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쉬고. 다시 한 번. 자, 김기봉님. 김선지 권사님이 요청으로 지금.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김기봉님 되시죠?
2: 네.
0: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네.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2: 예.
0: 극동방송 아세요?
2: 왜요? 뭐.
0: 잘 모르세요? 오늘... 극동방송?
2: 네. 어, 네.
0: 잘은 모르세요. 우리 김선지님께서 김선지님,
2: 아, 예, 예, 예.
0: 김선지님이 예. 뭐 네.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셨죠?
2: 예예예. 예, 예.
0: 어, 예, 예. 김선지님께서 우리 방송국으로 예. 우리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셔서
2: 예.
0: 그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어, 선물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2: 아유, 안 주셔도 돼요.
0: 어, 저희는 주려고 선물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연이 왔고 그 사연 당첨이 됐거든요. 극동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2: 예.
0: 예수님 그 전하는 방송, 기독교 방송이에요.
2: 아, 예, 예, 예.
0: 이제 생각나셨죠?
2: 예, 예.
0: 우리 김선지님께서
2: 예.
0: 교회를 좀 안 다니시다가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이제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셨어요. 예?
2: 응,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이.
0: 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2: 예, 예, 뭐, 많이 다니셨어요.
0: 잠깐,
2: 그분이.
0: 잠깐 일하는 바람에 잠깐 예. 쉬셨다가
2: 예,
0: 지금은
2: 그렇죠.
0: 다시 또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예. 또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들으시고 김기봉님을 예. 엄청 아끼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봉님에 예. 대한 사연을 예. 보내셨어요.
2: 예.
0: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2: 예.
0: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계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이고, 뭘. 제가 그런 고를 자격이나 뭐 있나요?
0: 고를 자격이 있습니다.
2: 아이고.
0: 김선지님의 사연의 주인공이거든요.
2: 아이고.
0: 고를 자격이 있어요.
2: 저는 안 봐도 돼요.
0: 아유, 저희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이거.
2: 다른 사람 주세요.
0: 다른 사람 줄 것도 또 있고.
2: 아이, 다른.
0: 우리 김기봉님 드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라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거?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예? 네?
2: 아니,
0: 아니 아,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2: 예.
0: 네. 어, 너무 많아서.
2: 예. 네. 종류가 많아가지고.
0: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럼 골라드릴까요?
2: 네? 뭘 골라주시려고. 예.
0: 네. 그냥 아무거나 골라야죠, 뭐 제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2: 그렇지.
0: 제가 그러면은 좋은 선물이 딱 볼 때 유산균 아니면 김부각
2: 그런
0: 세트.
2: 건 다 그런 건 저희가 LG 화장품을 제가 다녀요.
0: 아, 그럼 뭐 본인이 골라주세요, 그러면.
2: LG에서 그런 유산균 이런 건 다 팔고 있어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화장품?
2: 화장품 판다니까, LG.
0: 화장품 팔아요? 그러면 네. 뭐를 드릴까? 캡슐 세제. 그것도 팔아요?
2: 그건 안 팔지만.
0: 그건 안 팔아요? 아, 그럼 네. 골라주세요. 본인이 골라주셔. 예? 네?
2: 그러니까, 아이고.
0: 힘들어요?
2: 예. 네.
0: 소곱창 전골 어때요?
2: 아니 그런 건 뭐 나이가 들어가죠.
0: 나이가 들어서
2: 잘 안
0: 그러면은
2: 먹게.
0: 커피.
2: 커피. 커피는 더 안 먹어요.
0: 자 견과.
2: 커피는 아예 안 먹어.
0: 견과.
2: 예? 그런 것도 안 먹고.
0: 레모나. 세제.
2: 세제는 네. 뭐 이거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0: 그러면 김 세트. 아니 이거 있다고 했죠? 그러면 김치. 김치 세트.
2: 아니, 김치도 안.
0: 그러면은
2: 이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0: 그러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응? 주얼리.
2: 아니 아니요.
0: 자, 그러면은
2: 나이가 지금 80인데
0: 자, 방송 주얼리. 끝나고 네. 다시 고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선지 님 나오세요.
2: 네.
0: 예, 예. 자, 우리 김기봉 님.
2: 예.
0: 여기 김선지 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2: 예.
0: 자, 우리 김선지 권사님.
2: 네.
0: 우리 김기봉 님한테 하실 얘기 있잖아요.

0: 네.
1: 하시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0: 교회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갈때 천국 갑시다.
1: 자, 우리 김선진님, 옆에 라디오가 네.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이렇게 꺼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네. 울려서.
0: 네.
1: 자, 우리 김기봉님.
2: 네.
1: 우리 네. 김선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네.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2: 아니요.
1: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2: 아니, 김선지 여사님으로 해서 갔죠.
1: 아, 갔었어요, 몇 번?
2: 예.
1: 몇 번 갔었구나.
2: 예.
1: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2: 예.
1: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
2: 예.
1: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선지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 김선지 권사님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봉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2: 예.
1: 어때요?
2: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1: 허리가 많이 아프시구나.
2: 예. 그래서 기동이 좀 힘들어요.
1: 그래요?
2: 이렇게 예, 계속 치료받고.
1: 예.
2: 척추가 이렇게 좀 내려앉아가지고.
1: 예.
2: 물리치료도 받고. 저거, 이거. 마사지 하는데도 가서 하고 그때는 못 일어나
1: 예.
2: 대퇴부가 이렇게 눌리켜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1: 우리 김기봉님 네. 그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2: 네.
1: 사실은 방송 생방송 중이거든요 지금
2: 네.
1: 생방송 중인데
2: 네. 네.
1: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는 곳이 저기 강원도 속초 맞죠?
2: 네.
1: 속초 예.
2: 네, 속초예요.
1: 속초에 우리 김선지 권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김기봉님이 이렇게 차 운행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2: 아니 근데
1: 예 예배는 그건... 딱 한 시간 정도만 앉아 계시면 되니까.
2: 글쎄 갈 수 있을 땐 가지만.
1: 네.
2: 제가 무리해서 가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 때는 어떤 땐 좀 덜하면 가지만.
1: 네네.
2: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갖고
1: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네. 다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2: 아니
1: 알고
2: 저희 집 계단이
1: 아 계단이
2: 1층인데도 계단이 있게 만들어갖고
1: 네 그렇구나
2: 올라다니는 게 어떤 때는 힘들어갖고
1: 예. 우리 김기봉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네. 몸이 건강해진다기보다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요. 예.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몸 아픈 것보다.
2: 네.
1: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마음을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2: 예.
1: 그러니까 우리 김기봉님이 일단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 먹게 달렸거든요.
2: 예. 그러니까
1: 내가 이번에 한번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2: 예.
1: 알겠죠?
2: 네.
1: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2: 네.
1: 자
2: 네.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김기봉님. 이제 한번

0: 꼭 결심하셔가지고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예, 꼭그 속초에 같이 계시는 거 맞죠?
1: 네네.
0: 꼭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0: 알겠죠?
1: 감사합니다. 예.
0: 제가 보니까 선물을 이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 아니, 저 주시지 마시고,
0: 예.
1: 김선지 여사님
0: 김선진님
1: 좋아하시는
0: 것도
1: 대로
0: 따로 있어요.
1: 보내주세요.
0: 김선진님 것도
1: 글로,
0: 따로 있으니까
1: 아니, 저 것도 글로 좀 보내주세요.
0: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1: 예,
0: 김기봉님께 제가
1: 그분을 주시라고.
0: 약과를 보내드리도록
1: 아니,
0: 하겠습니다.
1: 아니, 암. 그런 거 지금
0: 예.
1: 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게다 있어갖고
0: 예.
1: 못 먹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1: 합병증 있어갖고. 네.
0: 김선진님 약과 괜찮으세요?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예.
1: 저는 괜찮아요. 예, 그리로 드리세요.
0: 다 괜찮다고는
1: 저를
0: 큰일 났네, 이거.
1: 주신다면. 예,
0: 제가
1: 저는
0: 우리
1: 많이 힘들었어요.
0: 김선진님께 예, 약과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옆에 우리
1: 예.
0: 김기봉님께서 그래도 교회 나가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선진님께서 옆에 좀잘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두분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네.
2: 감사합니다. 이번
1: 네,
2: 주에
0: 저도 감사해요.
1: 모시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선물을 드리기가 쉽진 않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선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기봉님 몸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꼭 교회 가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고쳐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나눕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프롬갓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0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563번님 제가 계속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우리 4563번님 그 일반 전화 전화한 게 저예요. 극동방송에서 전화한 거니까 전화 받을 수 있으면 전화 받을 수 있다고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년 방학 끝내시고 지난 1월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신 우리 4563번님 제가 전화한 거니까 문자로

0: 전화 받을게요라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7번님, 매일 새끼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5년 동안 방학하고 있습니다. 새끼나 방송을 통해서 연결돼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신가 봐요. 김해 빛과 소금 교회 3217번님, 이분 성함하고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4563번님, 이제 가능하다고 주셨네요. 가능하다고. 전화해볼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전화 걸어볼게요.
1: 연결이 되지 않아.
0: 이번에도 연결이. 자, 다시. 자, 4563번님. 제가 아예 수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63. 이상하네요. 4563번님. 4563번님,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화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 김윤미 목소리로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김윤미 예수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4563번님이 차단이 돼 있었네요. 일반 전화가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 연결이 안 됐던 거였어요.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요즘 이렇게 뭐 네, 차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다음 기회에 한번 4563번님은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 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김장훈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 통화

0: 걱정돼서 뭐 하신 건가?
1: 걱정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
0: 글쎄요.
1: 본인이 알 것 같은데.
0: 아, 교회 나가라고 하시는 거.
1: 아, 그렇죠. 지금 본인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죠? 못 다니고 있죠?
0: 그렇죠.
1: 얼마나 됐어요, 안 다닌지?
0: 제가 33인데 그전에 네. 26, 27대는 청년부 다니다가.
1: 청년부도 했군요, 대학 때.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 안 다닌지.
0: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1: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다녔고.
0: 네, 그렇죠.
1: 지금 어느 지역에 계세요?
0: 지금 서울 중구에 있어요.
1: 서울 중구에?
0: 네.
1: 어머니가 가끔 우리 아들 장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라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1: 그렇죠?
0: 좀 바라시죠.
1: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마음이 없나요?
0: 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1: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다행이네. 그럼 좀 다행.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엄마의 사연 당첨되었기 때문에 우리 장우 씨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제가 선물 네.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본인 네.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0: 네.
1: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예요?
0: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으면
1: 영양제 영양제라고 하긴 그렇고
0: 유산균도 있다고
1: 유산균이 어머니한테 그럼 좋겠네요.
0: 네, 저도 그럼 저랑 어머니 둘 다
1: 유산균으로.
0: 네,
1: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머니
2: 네
1: 유산균 어때요? 유산균
2: 예 유산균 괜찮아요.
1: 아들이 네. 유산균 선택했네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저까지 주시는 거예요?
1: 아, 그럼요. 어머니가 사연 보내가지고 당첨됐는데.
2: 에이, 우리 자, 아들 신앙 안에 살았습니다.
1: 아들
2: 좋겠어요.
1: 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2: 예. 막내야. 엄마가 사랑해.
0: 내갈게.
2: 진짜로 그래, 진짜로.
1: 우리 장우 씨 금방 뭐라고 했어요?
2: 교회 간다고요.
1: 교회 간다고? 아. 네. 좋네요. 딱 정답이 나왔네요.
2: 1분 거리 있어요. 1분 거리 교회가.
1: 교회가?
2: 네.
1: 김장우 씨 혹시 라디오 생방송 출연해봤어요?
0: 아니요.
1: 지금 출연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0: 아, 참. 부끄럽네.
1: 생방송. 전국 생방송 출연. 전격 출연. 엄마와 함께. 예. 네. 사유는 교회를 안 가서. 근데 교회 간다고 지금 딱 약속했어요. 지금.
2: 진짜예요.
1: 그래도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있었잖아요. 엄마가.
2: 네.
1: 둘째 아들한테 한번 하세요.
2: 네네.
1: 장우야라고 불러가면서. 지금 하세요.
2: 장우야, 엄마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세상 것은 잠깐이고 너 마음의 상처, 너 마음의 힘든 거는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소원 들어줄 수 있지?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항상 새벽기도 다니는 거 알 거야. 엄마가 너 신발 가지고 새벽기도 다니잖아. 매일 기도 드리는 거 알 거야. 장우도 그래야 네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장우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대답해야지.
0: 예.
1: 자 우리 이제 장우 씨가 엄마한테 네.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세요 이제.
0: 잠시만요. 무슨 군대 저기 유흥 공연 온 것 같은데.
1: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서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0: 엄마 저기 어렸을 때부터 사고 많이 치고 말 안 듣고 그냥 하고

0: 엄마 바라는 대로 교회 가서 회개하고 혁신하게 살게. 걱정하지 마시고.
1: 응, 믿는다.
0: 건강하시고.
1: 응.
0: 사랑해요.
1: 응.
2: 아이고, 참. 예. 훈훈한, 훈훈한 모습입니다. 우리 장우 씨.
1: 감사합니다.
0: 네.
2: 그 교회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쵸?
0: 네.
2: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부 때.
0: 그때, 아,
2: 예.
0: 그 마음 편에는 좀 와서 회개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도 있고.
2: 네.
0: 근데 이게 항상 핑계대고 좀 쑥스러운 마음에 교회를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0: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2: 네네.
0: 이번 주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그래요. 잘 생각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0: 네.
2: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엄마의 요청을 계기로 우리 장우님을 강력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가면 돼, 이제.
0: 알겠습니다.
2: 하나님께. 그렇죠?
0: 네.
2: 자, 가기 전에 저랑 한번 결단의 기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장우 형제 엄청 사랑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고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자,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배 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자, 우리 장우 형제.
0: 네.
2: 지금 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0: 아, 예. 지금 쉬는 시간이라.
2: 쉬는 시간이라.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시고 같이 기도까지 해주시고 감사하고. 집 앞에 네. 1분 거리 아까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2: 그 교회 가봤어요?
0: 가보려고요.
2: 혹시 필요하면 그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0: 네.
2: 청년부가 좀 잘 돼 있는 교회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0: 예. 네. 저는 그쵸? 뭐 청년부 아니더라도
2: 예.
0: 하나님 앞에서 회개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2: 아이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년부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이거든요.
0: 네.
2: 꼭 이번 주부터 1대1의 만남 꼭 가지시고 교회 가셔서 엄마도 네.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엄마도
0: 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2: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부르다가 7년 8년 기다리다가 오늘 이런 방법 사용하셨으니까 장우 형제 혹시 기억나는 인생 찬양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때나 중고등부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인생 찬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0: 기억이
2: 기억 잘 안 나요?
0: 네. 노래 들으면 찬송가 들으면 기억할
2: 가사나 흥얼거릴 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0: 기억이 잘 안 나.
1: 내일은 남몰라해.
2: 내일 일은 남몰라해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군요.
1: 네.
2: 우리 장우 형제 알아요?
0: 듣죠.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내일 일은 남몰라해 알아요?
0: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내일 일은 남몰라요.
0: 어머니가 매일 중얼거리시다.
2: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교회를 갈지 교회를 안 갈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엄마의 왠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네, 기억나네요.
2: 어머님.
1: 네.
2: 우리 아들 오늘 결심했으니까.
1: 네.
2: 감사 기도 드리시면서.
1: 네.
2: 이제 옆에서 이제 아들 잘 도와주시고요.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2: 장우 형제 오늘 너무 고마워요.
0: 아, 네.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오늘 전도 요청하신 분들이 좀 더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해서 다음에 약속 한번 잡을게요. 엄마와 아들 참 눈물 난다고.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효자 아드님 감사하다고. 5065번님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거 환영한다고 0691번님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들 김장우 꼭 하나님께 잘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찬양사역자 정자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라디오 앱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스승과 참 제자, 참 스승과 참 제자 이런 제목입니다. 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 사람은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태교를 한단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고 평생 학습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또 후대에게 전수하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우리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바로 이 교육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류는 못 입고 못 먹고도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교육 현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 현장에는 언제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교육을 통해 배울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전수됩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선생님이고 스승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 그렇게 부르지요.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는 누군가를 스승과 지혜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뒤돌아보면 잊지 못할 스승이 있고 또 잊지 못할 지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또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스승의 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스승의 날이 쉬는 날도 아니고 또 스승의 날 행사도 거의 생략되고 특별히 언론이나 사회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감으로 은퇴하신 부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교권을 위해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우리 미래 세대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학교 교육은 미래 세대의 방향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정직을 배우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를 존중해 여길 줄 알고 그 권위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세상 질서를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또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순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지혜자에 대해서 오늘 이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은 누가 되었든 마땅히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존중해 여기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면서 배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길 때 그의 모든 것을 잘 배울 수 있고 바르게 전수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0: 근심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심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자기에게 결코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잘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불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모든 통치의 방식이나 세상의 풍속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전달받는 통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하면 지식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로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전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늘 유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참된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설교는 관계성의 언어라는 말을 씁니다.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청중과 설교자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하진다 할지라도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가르치는 자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자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의 긍지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좋은 지식이 전수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로 이어진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것은 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제자로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계승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 9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의 일련의 환상에 해당되는 본장입니다.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 행위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8장에 이어서 구체적인 심판의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잔혹한 사륙이 감행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형 집행자들을 부릅니다. 3절에서 7절 형 집행에 대한 명령과 수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에스겔 선지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1절 천사가 복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집행자들을 불러 범죄한 예루살렘인들을 사륙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외형상 출애굽 전날 밤 천사를 통해 애굽의 장자들을 모조리 진멸한 장면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에 대한 사륙이 이스라엘 앞에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한 수단인 반면 9장의 사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인 면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재주를 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지니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열방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심판 수행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해 인치는 사륙과 사육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입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살육하십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시던 인내와 자비와는 달리 조금의 사정도 보지 않고 처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체는 성전들에 가득 쌓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중에서도 이마에 표가 찍힌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으로 악한 자에게는 멸망을 선포합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6절 심판의 시작으로 여호와의 살육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한 반역 행위가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절정에 달한 성전부터 처벌하심으로써 자신의 심판 의도를 강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며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옳은 행사를 유지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7절입니다.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사륙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수행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비시켰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를 주고 나머지 백성들은 남노소를 불문하고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절과 2절 형의 집행을 담당한 전사들을 부릅니다. 3절과 4절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악인들에 대한 사륙이 묘사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죠. 첫째 3절과 4절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작업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동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된 사실 때문에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는 보증으로 이마에 표를 해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죄악을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는 특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 보증되는 진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결코 원칙을 어그러뜨리며 편애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를 때에는 단호하게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고마움을 동시적으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1절 에스겔의 탄원과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수행을 1절에서 7절에서 다루었습니다. 본 단락은 에스겔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집행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비극적이고 처참한 심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소돔을 멸하러 가는 하나님

0: 하나님의 사자에게 애원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땅을 심판의 불로 정결케 하기 위해 에스겔의 호소를 거절하고 백성을 진멸시키십니다. 8절 에스겔의 탄원, 9절과 10절 하나님의 거절, 11절 중보사역의 복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8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전심으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민의 참혹한 살육에 대해 듣고 나서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 모두 멸망당한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 롯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31절에서 35절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모세의 기도,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로마서 8장 34절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 로마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 교인을 위한 바울의 기도 등이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9절과 10절 하나님은 에스겔의 탄원을 거절하시고 심판을 강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너무 심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나 율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불법과 피 흘리는 일만이 성행하였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륙과 시체에 장소로 성소를 더럽히는 형벌을 통해 징계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호소를 듣고 형벌을 유보하거나 경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이 예정대로 집행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친히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11절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복명합니다. 특별히 사륙을 명령받은 자의 임무 수행에 대한 보고는 생략되고 오직 보호의 임무를 띈 자만이 대표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믿음을 소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은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를 은혜 이후의 삶에서 찾으며 먼저 지혜와 명철, 곧 말씀을 얻으려고 권면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유산입니다. 성도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반복적인 묵상과 훈련을 통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말씀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는 죄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성도는 마음의 보물을 하나님께 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첫 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베리어스 아티스트의 독창곡으로 함께하고요. 더 라이트 워십이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얻은 말씀과 분별력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영적 삶은 멈추는 순간 약해지기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인생은 쇠퇴하지만 영적 생애는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며 나이와 상황을 넘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얻고 죄를 버리며 마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 성숙으로 이끄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이동령과 김윤희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팻분의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음악하고 풀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옹기장이가 함께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을 때 마귀도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고 주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오직 승리이며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은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0: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성혁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0: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존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측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군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

확인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얇은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생과 스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은 특별히 말과 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선생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선생과 스승이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두 단어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은 지식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스승은 삶으로 영향을 주고 방향까지 이끌어주는 자를 뜻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에게 공부를 배우지만 인생에서는 스승을 통해서 삶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배우고 말과 태도로 말씀을 익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생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말과 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무서운 경고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선생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뒤에 연결되는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의 선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수가 높은 사람들, 이분들의 말은 정말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도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이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엄중한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사람의 몸을 다루듯이 영적 직분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는 목사를 비롯한 많은 중직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은 자기 감정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진리처럼 사실인 양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진실을 흐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된 직분자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아지려는 자리가 아니라 더 조심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말이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스승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는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스승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의 스승으로서 그리고 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계속 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 실수는 말에 대한 실수를 의미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혀가 불이 되어서 불똥이 튀길 때 큰 산을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연약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종수의 짐승을 길들이고 새를 길들이고 벌레를 길들이고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혀 하나는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실수합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열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종종 내 말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생각을 섞어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두렵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입니다. 누가 저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잊지도 않은 말, 그리고 왜곡하는 말, 부풀리는 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내 판단 주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말 주님 틀릴 수 있습니다. 내 혀 주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실수하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완전하도록 주님께서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닌 세우는 말로 기도하면서 늘 자신의 입술을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혀이죠. 말이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내밀고 평소에는 사람들 미워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악한 독을 쏟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말이, 생각이 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선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반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이 악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악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말을 합니까? 악한 말을 합니까? 결국 혀의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거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을 보면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말끝마다 뒤에가 욕이 달려 있습니다. 다 불만입니다. 식당을 가도 아니면 어디를 가도 다 마지막에 보면은 막 발 뭐 놈 뭐 이렇게 막 계속 욕을 합니다. 그게 자신을 높아 보이는 거고 크게 보이고 힘세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안 그러니까 착한 아이인 것 같죠. 학교 가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늘 비난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교만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잘한다 이거 하고 잘한다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참 멋지십니다 이거 하고 참 멋지십니다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혀를 바꾸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거룩하더라도 입으로는 언젠가는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직분자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혀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정죄하던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0: 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만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미움 대신 사랑이 샘솟게 되고,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정죄 대신 위로와 긍휼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샘과 나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좋은 샘이 좋은 물을 내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변화된 성도의 입술에는 은혜의 말, 좋은 말, 변화되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날 수밖에 없고 팥 심은 데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장빚도 갚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사람을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은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나쁜 말 하고 싶죠?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안 이뻤고 그 사람이 정말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말로, 위로의 말로 그렇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 사랑하는 말, 세워주는 말, 품어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줄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 10번만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10번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10번만 해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번만 해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방황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환난에 빠진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무심코 한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이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혀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은 큰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성도라면 누구나 스승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상처 입은 말, 그리고 저주의 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0: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우리에게 조심하러 그렇게 경고만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사랑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23편을 마무리하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평생 의지했던 것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해하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군사들을 피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역의 목사님들을 위해 개최한 목회자 세미나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앞선 다윗의 이야기는 강사셨던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 있게 이렇게 권면하죠.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역경이 있고 결핍이 있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성품을 의지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선하신 주님을 늘 인생항해에서 맛보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너무 많았죠. 자신이 원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매히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그의 성품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금 계신가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의 선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참 더운 날씨였죠. 오늘 여수 낮 최고 기온이 26도였고요. 순천과 광양은 더 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셨던 분들은 정말 더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위를 좀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박소훈 교수와 함께 하고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씨에서 딸기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1: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박소훈 교수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네.
1: 지난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2: 네.
1: 네. 어떻게 주일에 좀 카네이션이나 뭐 네. 받으셨어요?
2: 네, 카네이션도 받고 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했습니다.
1: 할렐루야.
2: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네. 제가 뭐라고 또 스승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성가대원 분들도 그렇고
1: 네.
2: 또 뭐 몇몇 기억되는 제자들도 또 톡도 많이 오고
1: 네.
2: 좀 감사한 한 주간이었죠.
1: 아, 진짜 우리 교수님 뵈면은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또 그만큼 많이 심으셨다는 얘기가 아닐까. 네, 그 열매를 지금 따고 계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귀한 씨앗 심으셔서 네, 지금 또 그 사랑을 받고 계신 것 아닐까.
2: 네.
1: 네.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오늘 세 곡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 첫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네, 오늘 첫 곡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입니다.
1: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인사말을 나눌 때는 잘 몰랐는데 목소리가 감기 걸리신
2: 네.
1: 건가요?
2: 좀 아팠어요.
1: 아프셨어요? 지금 네. 좀 어떠세요?
2: 아직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1: 네, 목소리는 아직 네. 다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2: 그 목소리를 밝게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1: 네. 제가 교수님 곁에 있을게요. 혼자 걷지 않도록.
2: 감사합니다.
1: 자, 첫 번째 곡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곡인가요?
2: 네, 이 곡은 특이하게 예람 워십 그룹의 곡인데요. 그 작사를 여섯 분이 그 워십 그룹의 그 여섯 분이 작사를 하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특이하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2: 네네. 네. 그 박지영, 박혜진, 허다은, 김민찬, 전혁, 남재선이라는 여섯 분이 작사를 해주셨고
1: 네.
2: 작곡은 전혁, 남재선님. 그 이제 남재선님이 또 남디로 이렇게 불리시나 봐요.
1: 네.
2: 그분이 두 분이 작곡을 해주셔서 이거 굉장히 곡을 만들 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곡을 만들 때 참여를 하면은 오히려 더 쉽지 않지 않나요?
2: 그러게요. 여러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 같고.
1: 네, 의견을 이렇게
2: 네.
1: 합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2: 네, 근데 이 그룹이 최근 한국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찬양 사역팀들 중에 하나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합니다.
1: 그렇죠. 네.
2: 네, 그래서 청소년 10대부터 30대에게 인지도가 높고요. 2018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곡은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CCM 최초로 KBS 뉴스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됐대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작곡된 곡이어서 우리에게 조금 좀 특이한 네. 그런 작곡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특이한 이력이 있는
2: 네,
1: 그런 곡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0: CCM이라고 하죠. 일반
1: 네.
0: 비신자들에게도 들려질 수
1: 그렇죠.
0: 있는
1: 네.
0: 네, 그런 곡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사에 대한 설명이. 네.
1: 네. 그래서 가사를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아파서 이렇게 폭풍 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건지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건지 동시에 잘 모르겠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0: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네.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1: 네. 그 조금 좀 요번에 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0: 네.
1: 예, 다행히 이제 목소리만 좀 돌아오면 될것 같아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래서 가사에 제가
0: 위로를 받으셨어요?
1: 예, 가사에 위로를 받았어요. 뭐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0: 네.
1: 또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아서
0: 네.
1: 이 곡을 좀첫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0: 가사를 읽어주시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죠?
1: 아니, 그러니까 아직 감기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네. 저는 가사 들으면서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 생각이
1: 아,
0: 났어요. 그
1: 네네네.
0: 가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1: 맞아요. 네. 여러분도
0: 네.
1: 마찬가지 그런,
0: CCM이죠. 네. 근데
1: 근데 대중적으로 우리 너무 많이 불려지고
0: 불려졌고,
1: 있죠.
0: 네, 또 사랑받고. 근데
1: 네네.
0: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런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내가
1: 네네네.
0: 외롭고 슬퍼할 때, 네. 누가 나를,
1: 그러네요.
0: 뭐 그런 가사였는데, 이 CCM 곡의 가사를 들으면서 윤복희 선생님의 그 여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작곡가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또 곡에 담았다고 하죠?
1: 네, 여기 작곡가 분들께서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벼랑 끝에서 들었을 때 그런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선율에 녹아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인지 이제 노래의 멜로디가 처음에는 아주 나직하게 속삭이듯이 시작하다가 후렴구에는 아주 힘차게 터져 나오는 그런 곡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곡을 좀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러죠.
0: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들으시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라모심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의 멜로디가 처음에는 아주 나직하게 네. 속삭이듯이 시작을 하고요. 후렴구에서 아주 힘차게 네. 터져나오는 네, 그런 흐름의 멜로디였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반부의 잔잔한 선율은 우리의 지친 영혼의 그 탄식을 표현하고 네. 후렴에 고조되는 화성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네. 그런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곡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0: 네.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니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걷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멜로디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지 않나
1: 네네.
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래서 뭐 이 곡으로 또 혼자라고 생각하실 또 가정의 달이어서 네. 사실 요즘 다양한 형태의 가정 형태가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1인 가구도 많고요.
1: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또 홀로 계시고 또 외로움을 또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혼자 걷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믿으면서 가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곡이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도 되고
1: 네.
0: 또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외로운 그대 걱정 말란데 자꾸 걱정하게 돼가지고.
0: 그래요. 네.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찬양.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두 번째 찬양곡은 역시 송경민 작사 작곡, 예, 송경민 목사님인데요. 감사라는 곡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아프고 여러 가지 또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라는 또 이 한 단어가 생각나서
0: 네.
1: 예, 감사라는 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역시 송경민 목사님은 사실 악보나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지 않으시고
0: 무료로 이렇게 보급을
1: 네,
0: 해주시죠.
1: 보급을 해주시고 네. 언제든 뭐 다운받아서 네. 늘 부르게 해주셔서 그게 또 그분만의 또 이렇게 내어주신 뭐 헌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0: 네.
1: 그래서 또 저희도 이렇게 곡 소개나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더 편안함이 좀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혹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이제 들려드릴 텐데 찬양 들으시고 아, 이 곡 정말 좋다.
1: 네. 네
0: 교회에서 한번 같이 연주를 네.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무료로 인터넷에 이제 구할 네. 수 있으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악보를 구하셔서 그렇게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경민 목사님의 곡 한 곡 한 곡은 다 그 어떤 작곡의 배경이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간증처럼 본인이 네. 이제 체험하고
1: 네.
0: 또 묵상하고 한 내용들을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데
1: 네.
0: 감사라는 곡도 그렇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이 곡도 마찬가지로 이 가사 첫머리에서 오늘 숨

0: 꿈꾸시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1: 네.
0: 이제 우리가 정말 잊고 지낸 그냥 당연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송경민 목사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시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예, 근데 그 사역 중에 그래도 그런 뭐 행복, 여정,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곡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분의 사역의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그거를 또 이 곡에 좀 많이 묻어내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송경민 목사님께서 쓰신 그 가사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사소한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일상의 감사, 그리고
0: 그렇죠.
1: 은혜, 이런 것들을 노래한 곡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고 사소한 것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춘 곡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제목도
1: 네.
0: 두자가
1: 아, 그런가요?
0: 맞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1: 네.
0: 그래서 이 감사의 곡은 뭐 아침 해가 뜨는 것, 또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1: 네.
0: 그것을 아마 가사에 묻어내신 것 같습니다.
1: 네. 곡 이제 들어볼 텐데요. 가사에 집중해 보시면서, 가사 귀 기울여 보시면서, 너무 당연하게 평소에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하지만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감사. 함께 하시죠.

0: 네, 송경민 목사님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감사. 네, 가사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감사의 제목이 너무 평범하고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1: 네네.
0: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1: 네.
0: 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사소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다고 네.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해 주신 일은 사실은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숨을 쉰다는 것도 우리는 작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이게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네네.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1: 그렇습니다. 네. 좀 아파 보면 알 수 있죠.
0: 그러니까. 네. 조금만 숨 쉬는 거 불편해도
1: 네네.
0: 와 이거 숨 쉬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줄에 내게 고난을 주셔서 네. 주듯 알게 하신 것 예, 그 모든 것도 감사하다고 지금 이 노래에 쓰셨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고난 속에 감사라는 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릴 때도 감사 노래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감사가 어렵잖아요. 근데 늘 환경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감사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가사에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멜로디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1: 네. 네. 이 목사님의 곡이 멜로디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빨리 와닿고
0: 네.
1: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곡 네. 자체가.
0: 그러니까 기교라는 거는 어떤 멜로디에서 좀 찾기는 좀 어렵고
1: 네.
0: 네. 전혀 과장되지도 않고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그 가사에 집중할 수 있게
1: 네, 맞습니다. 네,
0: 곡조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장신대를 나왔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저희 동문회가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동문회라면 이제 정말 동문 대회. 전 동문들이 다 모이는 걸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모이고 있는데
0: 네.
1: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임원으로 있어요. 이제 교회 막가 출신이 저밖에 없어 가지고
0: 아무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1: 좀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신학과하고 기독교 교육과 그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임원에 계시는데
0: 네.
1: 저는 교회 막가로서는 이제 동문으로서 혼자 그 임원에 들어 있어요.
0: 네.
1: 저희가 6월 초에도 또 이제 저희가 동문대회를 소망교회 수량관에서 또 하는데
0: 네.
1: 그때마다 이제 한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이 동문대회 하면서 저희가 임원 특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동문회에서
0: 네.
1: 저희 장신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0: 네.
1: 근데 장학금을 예전에는 특정해서 한 10명에서 100명 뭐 이렇게만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4학년들에게 도서비를 10만 원씩 지급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전학년에게 전교생에게 10만 원씩 도서비를 지원했거든요.
0: 이야,
1: 아, 대단하죠.
0: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았을 텐데.
1: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희의 목표가
0: 네.
1: 전 학생에게 그 전 등록금을 지급하는 게 저희의 기도 목표입니다.
0: 네. 네,
1: 목표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이제 예배를 학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러 가거나 저희가 동문대회를 할 때마다 이제 예배를 저희가 항상 드리잖아요.
0: 네.
1: 예배를 드릴 때 꼭 부르는 곡이 송경민 목사님의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곡들이면 목사님들이 또 연습해 오시기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딱 하루 만나서 그날
0: 네,
1: 당일날
0: 네,
1: 만나서
0: 네.
1: 이제 물론 악보랑 음원은 제가 보내드리는데
0: 그만큼 이제 곡조가 쉽다는 거죠.
1: 네, 곡조가 쉬운데 너무 네. 은혜가 돼서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매년 저희가 송경민 목사님

0: 곡을
1: 네,
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6월에 할 때도 저희가 지금 그 곡을 또 하나, 한 곡을 저희가 특성으로 준비를
1: 네.
0: 하고 있습니다.
1: 이유가 있는 선곡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은혜도 있고 또 따라 부르기 쉽고. 네. 그래요. 자,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곡입니다. 어떤
0: 네,
1: 곡일까요?
0: 세 번째 곡은 삶의 모든 순간에라는 곡입니다.
1: 네.
0: 임선호 선생님의 작사 작곡으로 쓰여졌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마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고단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 현실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곡인 것 같아요.
1: 네. 네. 삶의 모든 순간에.
0: 네.
1: 아, 이 제목이 참 좋은데요.
0: 그렇죠.
1: 네. 그 뒤에 어떤 문장이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가사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0: 네.
1: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0: 네.
1: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0: 네네. 네.
1: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네.
1: 일단은 찬양 한번 들어보고.
0: 들어볼까요?
1: 네. 네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죠.
0: 네.

0: 초진영 솔로 1집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1: 네.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삶의 모든 순간에 이어지는 그 문장이 이거네요. 영원하신 주 계시니.
1: 네. 네.
0: 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 네네.
0: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1: 믿음의 길을 가야죠.
0: 네.
1: 근데 저는 여기 첫 번째 그 가사에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의 조각조각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고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하네. 삶의 모든 순간에 영원하신 주 계시니 영광의 그 십자가 의지하여 믿음의 길 가리.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족들과의 기억 또 떠나신 부모님들과의 기억 여러 뭐 친구와의 기억 이런 거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의 조각조각 저는 그 기억이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좋았을 때 은혜를 느꼈을 때
0: 네.
1: 감사를 느꼈을 때 그런 기억을 하나를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맞춰보면서
0: 네.
1: 또 이 곡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0: 네.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1: 네.
0: 사실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등이 또 건너갈 수 있는 버티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1: 맞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야 또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맞아요. 힘이 되니까.
1: 네. 네. 또 지난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0: 네.
1: 예, 그런 기억이 추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기억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1: 네네.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기억
1: 네. 네.
0: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기억 내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억.
1: 그쵸.
0: 네. 그것이 또 오늘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1: 네.
0: 우리에게 또 작동되지 않을까.
1: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사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 잃은 인생 위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밝혀주신다고 하니까.
0: 네.
1: 혹시 또 여기 뭐 흔들린 들풀같이 기댈 곳 없고 마음이 둘 곳 없을 때 가난한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사랑만이 나를 회복해 하네. 이 가사 많이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0: 삶의 모든 순간에 소진영 솔로 1집 앨범 중에서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백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인생길 외롭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1: 네. 네.
0: 우리 교수님 지난주 좀 많이 힘든
1: 네, 네. 네.
0: 감기가 아주 된통 걸리신 것 같아요.
1: 네. 네. 오랜만에
0: 오랜만에
1: 오랜만에 된통 걸렸습니다.
0: 네. 지금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되셨는데
1: 네,
0: 다음
1: 네.
0: 주에는 또 회복된 목소리로
1: 네.
0: 네. 은혜로운 찬양 또 소개해
1: 네.
0: 주시길 바라면서요.
1: 네.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 전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피아워십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김용환이었습니다. 편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39강 존 밀턴의 이성적 청교도 운동. 존 밀턴은 1608년 12월 9일 뛰어난 교육과 신앙을 사모하는 런던의 부유한 가정에 출생합니다. 밀턴의 부모는 뒤늦게 얻게 된 아들을 아주 자상하게 사랑으로 양육하죠. 수준 높은 청교도 신앙 교육과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초기의 신앙은 부친이 지닌 칼빈주의와 가정교사로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의 영향이 형성받습니다. 밀턴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인문학, 히브리어, 헬라어 비롯한 다양한 고전에 정진합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1629년 문학사, 1632년 문학석사, 성직 임명을 받고 6년 동안 철학 분야 역사와 문학, 인문학의 숲에 깊이 정진하여 대석학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집니다. 29세 되었을 때 성직자보다는 문학인으로서 부모 허락을 받고 해외여행에 선물을 받습니다. 75세 노과학자 갈릴레이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없는 이탈리아 현실을 비판하며 자유가 있는 영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시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지요. 왕당파 의파가 대립하던 시절에 결혼

0: 해서 일남삼녀의 가정을 이뤘지만 정치적 인연 갈등으로 아내와 갈라집니다. 여러 차례 재결합 노력했지만 그는 정신적 이유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밀턴이 꿈꾸던 공화정이 무너지고 11년 동안 헌신했던 외국어 장관직에서 추방됩니다. 54세 빈지든 나이에 시력을 상실합니다. 실명된 상태에 감옥에 투옥되어 신라권과 복락원을 저술하지요. 그 시대 부패한 지도자들로 청교도 운동이 탄압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공화정을 상실한 조국의 상황을 신라권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회복되기를 의미는 의미로 복락원이 저술됩니다. 그는 이성적 합리주의 인문주의자입니다. 칼빈의 전적 부패와 타락, 은총의 신학을 거부하는 측면에서는 청교도 지도자인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국 국교의 신앙 탄압 거부에 대항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사상 등의 강조 측면에서는 이성적 청교도 지도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고 말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없는 일반 세상에서도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이 왜 복이 있는가 하면 복된 말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 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말을 듣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우리가 말한 것을 천사가 받아서, 기도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기도 내용을 쏟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사가 와서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말, 복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꼭 교훈하세요. 시험 잘못 봤다고, 아유 나 이번 시험 망쳤어, 나 망했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기운이 망하는 쪽으로 기운이 나에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잘 되고 회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 말이 우리 기운이, 기가 열리고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입에 복록, 말한 대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복된 말을 옆에 있는 성도, 뒤에 있는 성도에게 형통의 복을 위해서 내 입에 담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오늘 읽은 성경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내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족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찬송가에도 오늘 우리가 그래서 220장 찬송 불렀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건짐 받았습니다. 구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뤘으니까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가 됐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다?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한 가족.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정, 그래서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개인주택, 뭐 이런 한 가정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의 한 가정, 한 가족의 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남이,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내가 남이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가끔가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고 한 시민이고 하나다. 외인이 아니랍니다. 남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에 정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의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남김없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손들고 기도하시는 이유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남편을 만나 자녀를 만나서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내가 결혼했어, 내가 시집갔어, 내가 장가갔어, 이것은 하나님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이건 내 자식이니까 내 방식대로 교육할 거야, 이건 하나님 몰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라는 철저한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안주인, 바깥주인 이런 얘기도 하나님 몰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안주인도 하나님, 바깥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안주인도 하나님이고 바깥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왜?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예전부터 우리가 교육받아서 이런 말씀인지 안 아시죠? 부인한테 당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남편은, 부인은 또 남편한테, 아니 어떻게 되지? 남편한테 신랑 잘 만난 줄 알아. 부인한테 내가 부인 잘 만난 줄 알아. 하나님 몰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하나님의 인격을 입혀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 불신하기 전에는 정말 흠과 티가 없는 큰 행복 자체,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담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 부인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를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써놓은 책이 성경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 단어가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는 말은 누가 들어와서 해롭게 할 환경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해롭게 하느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이 단체가 가정이기에 사단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마귀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불신을 심어주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다라고 마귀가 계획을 세우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을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생각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성실을 지키고 내가 직분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세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아까 우리가 성경 아까도 묵도 시간에 읽었지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내 가정이 지켜주는 거지 내가 지켜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그런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 집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살게 하시는데 거기가 뭐냐?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사는 가정집이에요. 에덴의 뜻은 기쁘고 즐겁답니다. 불편한 것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애를 좀 엄하게 양육했어. 나는 우리 애를 사랑으로 양육했어. 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했어. 이거 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가정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싶었어, 양육했어 라고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라고 했는데 가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거로 오해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으로 오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들어오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노하기를 자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한 번씩 화를 낼 거야 그러고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나는 화가 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화를 내고 살 거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화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화를 내고 살 거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화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노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분을 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가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것으로 안 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은 나으니까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이런다고 지켜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성격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내 마음을 지킵니다. 받은 바 은혜 땅에 쏟지 않고 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병과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찾아오고 마지막엔 죽음까지도 맛봐야 됐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동방우수 땅에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가장 하나님 앞에 본보기로 살았던 정직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질투했느냐?

사단 마귀가 질투했습니다. 욥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예배가 충만한 가정, 사단이 눈뜨고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가정을 공략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열남매, 아들 일곱, 딸 셋, 환란이 와서 태풍이 불어서 한 집안에서 잔치하고 있는 집안 기둥뿌리가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재산, 수백억 대 있는 재산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마지막에 몸 하나 성화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사단이 생각해서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 심한 종기가 나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욥을 만들어갔습니다. 사단의 생각은 욥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욥의 가정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파괴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마음속에 몸은 다 망가지고 재산은 다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있었기에 마음만은 망가뜨리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했다고 욥기는 말씀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의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진짜 맡기고, 세 번째,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나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춘천에 우리 결혼해서 첫 아들 낳고 이제 목회하기 시작, 그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강원도 가서 목회를 했지만 이제 가정에 춘천에 갔는데, 춘천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가정을 갔어요. 가정. 가정에 몇몇이서 모여서 가정을 개조해서 교회를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상가를 얻고 또 상가 얻어서 또 수리하고 개조하고 또 조금 더 큰 상가로 가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시작했지,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나 현실적인 이유에선 맞겠지만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방법을 아담 가정에게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러면 그 여자를 통해서라는 말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가정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됐습니다. 빌립보라는 교회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권사님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역사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그 두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집사님 가정에서 라오디기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헌금이 없고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고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거기서 가정이라는 그곳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가정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정에서 최소한 식탁에서 기도는 하셔야죠.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한 번도 식사 기도 안 하시고 식사하는 분 계실까요? 손들어 보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찬송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식탁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식탁 위에서 항상 성경책이 펼쳐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 식탁은 밥 먹는 장소인데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서요. 가정은 잘 되게 돼 있고 잘 되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창대하고 흥왕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 그걸 믿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번창하는 역사가, 그 가정에 번창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주인, 바깥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어디 가서 이제 이분이 내 안주인이야 라고 하실 겁니까? 남편 보고 이분이 바깥주인이야 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안주인이고 하나님이 바깥주인입니다. 그 단순히 내 자식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어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구주. 구주가 뭡니까?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건져주신 분이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서운한 일이 많죠.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마음에 충만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에덴 동산이 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모세의 부모가 모세 낳았을 때 믿음으로 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이라고 보고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믿음의 요람,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오늘부터 이런 말씀을 받은 마음에 담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0: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처럼 나는 모든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이었던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실 때 우리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가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주인된 자리, 나의 주권된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려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아버지로 모심으로 우리가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그간 받지 못했던 것을 다 받는 놀라운 대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1-1825, 061-651-1825번 푸른 동산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꼭 회개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힌 한 목사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약속한 날 설교가 끝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에 그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자 목사님은 저절로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제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당신으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인용한 그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지르려고 할 때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설득해서 믿게 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말씀 그 자체이거나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성도는 이럴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진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믿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약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어깨가 올라갈 때 조심하십시오. 그 순간은 은혜를 도둑질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말하는 지키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요. 유목생활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밤새도록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들짐승이나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가시로 경계를 세우는 철저한 차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지식으로 내 성과를 지켰다고 믿으며 어깨가 으쓱 올라가곤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운 엉성한 울타리입니다.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풀을 뜯은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대적이 오지 못하도록 밤새 울타리를 치고 지키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가장 감격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의 침대맡을 밤새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투영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샤마르의 가시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안과 겸손이 시작됩니다.

전에 다른 상인들이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참 수치로구나.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이렇게 대접을 덜 받으실 뿐이란 말인가? 라며 부르짖곤 했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도, 누구보다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을 높여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인가요?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자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1: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7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급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욕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0: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1: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0: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2: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0: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3: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0: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4: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0: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5: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4: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0: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6: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0: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1: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2: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3: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4: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3: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1: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4: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5: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

0: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1: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2: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3: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요 그래요.

0: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1: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 어떤 월요일을 보내셨나요?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하루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고단했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 내일 아침 또다시 새로운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 찬양으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 한밤을 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한 주의 첫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안에서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실을 잊은 채 분주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다시 주님 손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와 또 새로운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로 우리를 해같이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어노인팅 3집 앨범 중에 있는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김명선님과 연민규님이 함께 부른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함께 듣습니다.

0: evening, Base.
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무료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1413님, 늦은 밤 차 안에서 좋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밤 귀가하시는 분들 계시죠? 차 안에서 주님과 따뜻한 예배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패션의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Good, good father.

패션의 Good Good Father 그리고 김영태가 부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끝곡은 크리스 탐닌의 Goodness, Love and Mercy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에서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을 잊을 바에야 오른손의 재주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괜한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재주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함 누리시는 온전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문에 주의 영광 빛나니 들으셨고요. 휴의 네 주를 가까이 찬송이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기, 또 목소리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자신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재주, 나의 달란트를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어떤 찬양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 실로암 하나님의 축복 두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두곡 들으셨는데요.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바비 미셸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샵 9330,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4022번님께서는 둘째가 축구선수라 픽업하느라 기다리고 있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요. 부상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축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의 찬양, 새로운 찬양 또 소개하려고 해요. 찬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저의 주제곡 같은 찬송이거든요. 간증 말미에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사가 되길 축복하면서 특별히 지금 흐를 찬송에 저의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가 베이스 기타를 또 열심히 치고 있고요. 또 저희 남편이 드럼을 연주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음원을 통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조수아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성진의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김은현이 찬양하는 주님 곁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문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신청곡들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에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독한 횟수가 무려 1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기도 방법이었다고 해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더욱 힘내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힘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연락 한번 작은 행동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만 그냥 머물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직접 움직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Brooke Ligert Woods의 Garment of Praise, Phil Wickham의 Fear Has No Pow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 플랜에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팀 룩 월십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We Love의 오직 주의 은혜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괜히 그 뭐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참 별거 아닌 말들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루를 바꿀 만큼의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닌 한 번 더 표현한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저 마음만 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표현하면 그때부터 좀 거창하지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Gather Vocal Band의 Hear My Song, Lord,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Chris Blue의 The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삶이 정말 그렇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또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도 주님의 강한 팔로 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심도요.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날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역사

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모든 열반 주볼 때까지 무리받아 덮음같이 아이자 61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제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죠.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

나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고 신앙의 고백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온누리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어노이팅의 흐르네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띄워드린 거고요. 이어서 제 월십의 산과 바다를 만드시기 이전부터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을 흐르기를, 날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려지기를, 날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 남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 나의 방식이 맞다고 믿으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타미 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우리춘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론 베이커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 길 따르라 의 얘기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민의 그 이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부어주시는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자리에 나의 시기심과 또 미움과 다툼이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흘러가야겠지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 출신 탈북민 성도님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북녘에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저희에게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무료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묘한 전도사님이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통독학교를 거치면서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의미를 찾아내신 오묘한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게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방송국 쪽에서 프로그램 안에 영상을 하나 좀 찍으면 좋겠다. 통도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 요청이 와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을 평촌 세순교회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또 자리를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정리되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어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생각들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 나 그냥 1년 동안 정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건 그냥 내 의욕에 넘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목사님께 좀 더 내가 말씀을 좀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기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또 통독을 이어서 하게 됐어요. 이기생들도 이제 1년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또 나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또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안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매와 사귀고 있었는데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죠. 결혼을 하려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싶고 손님들을 왔을 때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보장이 돼야 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 그 맹목적인 믿음과 같이 그래? 그거 뭐 하지 뭐. 뭐 웨딩 촬영하면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되고 식사 대접하면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건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전화했는데 그때 장모가 딸이 결혼하겠다는 말에 바로 그날 올라. 황당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정하는 대로 저한테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분에게는 그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고 간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스튜디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목사님이 또 그런 걸 또 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웨딩 촬영 찍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식장은 준비됐느냐? 대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할까? 목사님이 또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해라. 그러면 식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구하신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다 직접 식사를 해주겠다. 성도들이 다 나서서 뭐 가족 이상으로 막 준비해주고 저희 둘은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를 우리 세순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가 감동의 바다가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는 자리로 그 결혼

직 자리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시켜주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가정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책임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한순간 한순간 그냥 내가 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고 또 친 가족 안에서는 통독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밥 주냐 그거 하면 인생이 뭐 달라진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그 분도 이제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다고 그 자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걸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돌아와서 이제 2기 통독도 그 시점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때에 한번 3기 선생으로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같은 탈북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같이 준비하는 사역에 너가 또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이 없을 때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다음 어떤 학생들을 세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또 막 몰려오면서 고민이 돼서 분명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옳다고 생각들면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평안함과 결단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결단을 했죠. 처음으로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최강 목사님이 우리 일기생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또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목사님처럼 내가 해줄 자신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해줘야만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원망으로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잔잔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 너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열심히 외웠고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정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져주면서 그때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자였고 그 가능성이 없는 인생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바꿨는데 저들도 하나님이 내가 바꾸지 않겠느냐 너가 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너도 고백했지 않느냐 또한 이 모든 가정 또한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루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 안에서 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0: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인생,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다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제가 회복되니까 놀랍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지체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관심, 비전,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통일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들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점점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과연 통일이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먼저 품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 땅을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키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은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보고 울고 계신다. 왜 그러느냐? 평양 대붕의 역사로 북한에 놀라운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으로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면서 사실 고난행군이라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해석하면서 북한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신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통일이 올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면서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가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확신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나온, 지금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황폐한 땅같이 돼버린 그 현장 안에서도 지금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 갇혀져 있던, 묻혀져 있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통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1: 엄요한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언젠가 고향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누리며 또 다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관계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이란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베이징이 비중러 외교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과 일본, 유럽 걸프 국가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을 담은 대형 간판을 테헤란 도심에 내걸며 경제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배급체계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을 친구라고 부르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두 정상은 국빈 만찬과 텐탄 공원 방문 등 일정을 함께하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정상회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서로 박수를 보내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확인됐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관리될 경우 양국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존의 대만 지원 기조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란 문제를 놓고도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압박했고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양국은 경쟁 속에서도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는 분위기지만 핵심 안보 현안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나온 발표여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같은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 모두를 상대하는 외교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러시아와 전략 협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양면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에너지와 금융,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높여왔고 중국 역시 미국 견제 국면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잇따라 베이징 외교에 나서면서 중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징이 미중 갈등과 중러 협력이 동시에 교차하는 세계 외교의 핵심 무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카타르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에너지 공급 차질과 세계 경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도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압박 전략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협력 수준을 두고는 신중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 도심에 전쟁 종식을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적은 대형 간판을 내걸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간판에는 모든 경제 제재 해제와 전쟁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동결 자금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요구해

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이란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가 종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국에 과도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번 간판 공개는 이런 내부 불만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공개된 5대 요구사항에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휴전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한 뒤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후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을 언급하며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이란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서 이스라엘이 구축한 완충지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언급하면서 중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중동 내 온건 세력과의 관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날 행진 과정에서 이스라엘 우파 세력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 충돌이 이어졌고 긴장도 다시 고조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 주최 명예 만찬 행사에 축전을 보내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들의 용기가 억압받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동맹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연례 행사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동맹 상징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 당시 전투 공로로 뒤늦게 명예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들의 사연도 소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서 종종 잊힌 전쟁으로 불리지만 오늘날 한미동맹과 동북아 질서를 만든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전쟁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점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양덕군의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장부를 조작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곡관리소 부기 지도원과 양정 지도원은 지난 1년 동안 보관 중인 강냉이 수십 톤을 빼돌려 장마당에 넘기고 사익을 챙긴 혐의로 공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곡물의 보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게가 줄어드는 이른바 수분 감모를 악용해 실제보다 손실량을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중앙당에 직접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과 안전부가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요. 체포 당시에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공개 방식이 동원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식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식량 관리 체계와 간부 부채 문제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성에서만 오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9도, 진남포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자성 22도, 구성 2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18도, 해주와 개성 16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5도, 해주와 사리원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전해드립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0도, 함흥 18도, 청진 14도, 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6도, 고성 25도, 청진 18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5월 19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탈북민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탈북 가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하중 여러분들도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북녘 주민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 북녘의 주민 여러분에겐 사랑이라는 표현이 낯간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에선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사랑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고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첫 찬송으로 함께 나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1절의 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히 우리가 측량치 못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길 바라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이들의 목소리였죠. 국제 윙윙스쿨이었고요. 찬양사역자 소박의 목마른 내 영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변찮은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지친 마음,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된 새벽, 따뜻한 새벽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아멘.

두 곡의 연속 찬송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트루바의 박창일 씨가 부르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이었고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한 곡도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동생이 형보다 낫다면은 안색이 변해도 아비보다 아들이 낫다고 하면 더 기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다는 못하더라도 마음 씀씀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아는 자녀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20절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기느니라.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요. 참 어렵게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아들을 서울 인류대학에 갖다 집어넣는데 방학 때 자기 친구하고 그 농촌에 놀러 왔죠. 그때 아버지가 걸음치개를 치고 지나갈 때에 아들이 방학 때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머슴이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창피하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못하고 우리 집 머슴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다면은 그 아들은 암만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아들은 항상 부모 마음에 모설받고 사는 줄 압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결혼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두려워 독신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인간의 도리인 까닭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해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하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했고요. 순천시립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이곳에 온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한 분을 또 모셔보고 만나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차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경도에서 오신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셔봤어요. 김은혜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선생님, 함경남도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기억 속에 그 고향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에요. 또 우리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우리 고향 땅은 진짜 그 삶을 위한 투쟁 속에서 열심히 벌면서 너가 아니면 나 이런 생활이 방식 속에서 살아오던 그런 고향이었어요.
1: 함경남도,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계신 함경남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안가 쪽에 사셨어요? 아니면 내륙 쪽에 사셨어요? 바다가 있는 쪽 아니면?
0: 저는 그 시내 중심에서 살았어요.
1: 아, 그래도 좀 번화가 쪽에서 네네. 사셨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시내 중심에서는 장사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네. 그렇게 그래도 거기서는 장사를 아무 장사나 해서도 먹고는 살았어요.
1: 아, 장사하셨어요?
0: 네. 저도 장사를 하다가 왔거든요.
1: 아, 고난의 행군식의 얘기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럼 북한을 떠나신 지 강을 건너신 거는 언제쯤인가요?
0: 2013년 5월 말에 30일쯤에 강을 건넜어요. 제가
1: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강을 건너시고 나서 중국을 거쳐서 새 삼국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0: 네.
1: 이 시간을 거쳐 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라본 북한 땅, 고향 땅의 모습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는 고향 땅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0: 사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남편이 핍박으로 건너왔거든요. 아. 그 북한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선택한 곳이 중국 땅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중국에 막상 도착하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어디로 보내면 어디로 가는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다른 분들은 다 깊은 그 어디 농촌이나 그 산골 이런 데로 갔는데 저는 그래도 시내 주변에 있는 농촌집에 갔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남편이 머리가 어릴 때 좀 다쳐서
1: 네.
0: 예, 좀 정상이 아닌 사람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나이 먹어서 41살에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 중국에 들어와서 저는 부모 형제 떠나서 제가 혼자서 이 이국 땅에서 사니까 예, 그 나이

0: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렇지만 북한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1: 네. 예.
0: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들고 놓고 왔는데 밤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살았어요. 12년 동안 제가 보리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내하고 가까운 농촌에 가서 살다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거기서 외로운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서 싸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래 우리 집에 그때 온실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거기 온실 일을 했어요. 들어가서 하다 나니까 그 온실에서 그 일하다가 그 막 땀을 많이 흘리고 나오다 나니까 그 뭐야 찬바람 맞게 됐는데 그때 안면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병 치료를 다녔는데 신분증이 없다 나니까 네. 큰 병원에는 가지 못했어요. 못 가고 이런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진료소 그런 데 갔는데 병이 아직도 완치 못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이 똑똑지 못하니까 네. 항상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생활을 점점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는 7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없게 되면 제가 그 남편을 믿고 산다는 게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 자식을 북한에서 그렇게 책임 못 지고 또 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또 제 자식을 그렇게 책임 못 지면 죄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우리 북한 분이 자식을 만났어요. 애구를 만나가지고 그 북한 분을 한번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2023년에 알게 됐거든요.
1: 네.
0: 그래 그분을 알게 돼서 통화를 하다가 그 한국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시골에서 사는데 그 옆에는 조선족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2025년에 들어서서 24년 12월에 들어서서 네.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기를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신분증도 없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 남편도 믿을 사람이 못 되지 그 사람 의지해서 산다는 게 막막해서 그래도 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게 신분증도 주고 살 수 있게 다 모든 걸 갖춰준다고 해서 한국에 네. 오기로 결심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길도 우리가 목숨을 내대고 오는 길이지 않아요. 그래 한번 잘못 걸리면 조국을 배반한 길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 당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 걸리면 그저 죽자 하고 싶어 온 길이 됐는데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한국으로 참학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 딸에게도
1: 네.
0: 엄마가 친구 집에 가서 한 다섯 날만 자고 온다 이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떠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래도 중국은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그게 딸을 보러 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오고 갈 수가 있지 않아요.
1: 네.
0: 만약 그런 길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 길도 저는 못 와요.
1: 참 이렇게 눈물로 해.

0: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녘 땅을 떠나고 중국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여정 가운데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선생님께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1: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이 기독교 선을 통해서 예지원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선을 통하지 않고 얻어 나니까 예,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기독교에 다니는 자녀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찬송가 감사의 노래를 배웠는데 그때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예, 그런 넓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는 이런 마음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눈물로 했어요. 눈물로 하고 또 한국에 오면 그래도 한 민족이라 해도 다 이게 풍습이 다르고 이런 거 달라서 북한처럼 그렇게 북한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우리 또 북한하고 한국이 이게 생활 방식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정화되고 예, 많은 것을 은혜 입음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예, 이걸 그 자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0: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 이후에도 중국 땅을 건너오고 제3국에서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시간들, 은혜의 여정들 또 어떻게 이끄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 우리를 통해 흘러들어가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긴밀하게 짜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하루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 생명의 하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첫 찬송 바리톤 김성결 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0: 극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문을 항상

0: 밤, 여름,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1: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0: 예, 네. 맞아요.
1: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0: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녹음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녹음기를 군사회안전부,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가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 안전부 통신가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이고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라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녹음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1: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위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위부장도 오고 보위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1: 한 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0: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온 분들 보면은 뭐 일곱 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 있고 또 두 명씩 있고
1: 네.
0: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1: 네.
0: 밖에 이제 그거에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 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

0: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근데 한 번 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이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듣고는 주파수를 훔끌어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를 맞춰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 잘 잡혀요. 다 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열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정방송 들으면은 좀 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건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렁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만에는 못 듣고 2, 3분 듣고 꾸고 또 바깥에 좀 감시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예, 빈들의 많은 불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어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뭐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성 들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1: 가사도 그렇고.
0: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3대 부자를 이제 찬성하는 찬성과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이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에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예. 근데 이게 위험 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날에 어쨌든 웨어버리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더두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앉아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더두면서 꾸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 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했어, 잠이. 야서 다시는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1: 피곤해서
0: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티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네.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티브 시청하고 비디오 욕구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에서 티브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여 생각에 낮여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훔클어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 이었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번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네. 하면은 주파수를 훔클어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1: 털쳐하셨어요. 뭔가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0: 네,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1: 맞아요.
0: 거고.
1: 저희는
0: 네.
1: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현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극동 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0: 네.
1: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0: 러시아에 나오기까지도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아름답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화창한 날씨에 푸르른 하늘, 실록이 꽃과 함께 향연을 펼치는 요즘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계절을 누리지 못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생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열심히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면서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계절의 여왕 5월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지으신 솜씨 깊도다. 아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을 저는 구약성경에서 만났지요. 바로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삼촌네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는 그 거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얍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만나주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비를 넘고 가나안 땅인 세겜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야곱이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로헤는 엘의 복수이지요. 따라서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도

0: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다름 아닌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하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사십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5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엘엘로의 이스라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잿빛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포항이 19도, 서울과 부산이 18도, 평양과 개성, 대구와 제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대전, 광주와 목포가 16도, 춘천과 여수가 15도, 신의주가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12도, 예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광주가 30도, 강릉과 춘천이 28도, 포항과 목포, 서울과 부산이 27도, 여수가 26도, 평양과 개성, 제주가 25도, 해산이 24도, 함흥이 23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헤쳐나가야 하는 삶의 곤고함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며 이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라 칭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음행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시 자체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 근데 이제 항구도시가 한 개가 아니라 양쪽으로 두 개의 항구도시가 있었고 온 세상으로부터 무역과 여러 가지 상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음행을 부추기는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했다. 그럼 고린도했다는 말이 뭐냐? 음행했다는 말이죠. 고린도에서 즐길 수 있는 음행을 했다. 이게 이제 고린도했다라는 말은 아주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여기에 많은 음행이 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 고린도는 이제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 영혼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으면 됐지 몸은 뭐 대충대충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 몸이 욕구 불만이면은 충분히 너의 욕구를 아무 데서나 풀어도 된다. 그래서 몸은 천하고 비천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방중주의죠. 그래서 헬라의 이원론,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태도.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원래는 이제 두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방중주의. 아주 뭐 몸이 뭐가 중요하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몸의 극단적인 방중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도 갑니다. 이 몸을 네가 쳐서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영혼을 붙들어 내 몸을 붙들어 매라. 그 이제 이런 극단적인. 근데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헬라의

극단적인 이원론이 방종주의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쪽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가 들어왔죠. 자,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뭐로부터 자유케 하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오해하니까, 야,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잘못된 죄의 방종으로 헬라의 이원론과 결합해서 막 자기를 몰고 가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가 뭔가를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 뒤쪽으로 가면 12장이나 14장이나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교회의 관점에서 은사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관점에서 사랑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즐겁고 재밌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고 거룩하게 가야 되는데 즐겁게 재밌게 지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느냐? 음행의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근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흔치 않는 음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면 친어머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재력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명망에 있는 사람이 그 계모죠. 일종의 이제 새로운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내를 나이 든 재력가가 취할 때는 젊은 사람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 부인으로부터 낳았던 아들과 그 부인과 새로 얻은 부인과 나이 차가 많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깜짝 놀라서 함께 모여서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거룩해야지. 이런 음행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과 은혜의 음란이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만은 회개를 하지 않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떤 걸로 연결되느냐? 음행을 정당화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음행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않고 아프게 여기고 가슴 아프게 여기고 형제의 죄를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같이 그냥 받아주고 이게 막 퍼져가면서 아 교회에서는 저렇게 음행을 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 죄의 유혹과 영향력들이 점점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격려하는 곳이지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 때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 인조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더 명망을 얻고 막 출세하고 그 다음에 관직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서로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교회의 순수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 희석화되면서 교회됨의 거룩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됨의 이 역할이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임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교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2절 끝에 너희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왜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거는 그냥 그래 잘 있어 그러면 안 되고 너희

이 음란을 정리하고 철저하게 참회하고 거룩하게 돌아오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런 식의 교제와 나눔과 막 서로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쫓아낸다. 교회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한 성도가 아닌 이 세상의 죄를 좋아하면서 이게 막 공동체를 어지럽힐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몸된 교회로부터 떠나보내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영어로 excommunication이라고 하죠. excommunication.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communication. community로부터 x.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온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 그대로 용납하면서 너희들이 같이 부패하냐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의 권위로 그들과 함께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사도의 권위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을 멸한다는 건 뭐냐? 육체를 몸된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쫓겨나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그리고 이제 고대의 이 헬라에는 그렇게 음란하고 막 했지만 이제 유교 문화랑 약간 비슷하게 명예와 수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거기서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자, 공동체에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가고 손잡고 교회 가고 하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야, 너 왜 여기 와서? 아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 큰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으면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해서 다시 귀환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의 이 출교는 생각보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징계였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흥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막 다른 데를 가고 막 이럽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려면 이거 외에는 내가 회복하고 명예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몸된 교회의 죄가 퍼지는 걸 그냥 두지 말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이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냐. 야, 죄를 졌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이런 거 갖고 정죄하면 안 돼. 그 은혜를 자랑하는데 어리석은 걸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아주 부풀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스트라고 하는데 그거 잠깐 넣는데 확 퍼지는 것처럼 7절에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자, 여기 누룩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인데 묵었던 옛 죄의 습관들 이런 거 다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죄를 제거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싹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곰팡이 같은 거 있는 걸 다 깨끗하게 치우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자,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건 이제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아기에 찬 말로도 말고 아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 자, 누룩을 제거한 상태가 뭐냐? 순절함과 진실함인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함과 거짓의 떡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주일, 또 그리스도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함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죄를 제거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자, 지금 고린도전서 전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군가가 발견하면 대박입니다. 잃어버린 성경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다라는 걸 여기 이제 살짝 얘기합니다만, 이게 뭐라 그러냐? 음행하는 자들을 살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뤘던 거죠. 이전에 절대 이 음행하는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이 말은, 야,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야, 밖에 나가서도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아라. 아유, 세상에 막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사귀지 않으면, 아유, 누구를 사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죄를 따라 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뭐냐? 11절에, 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형제. 이 형제가 왜 중요하냐?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된 공체, 공동체,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이들인데, 그렇게 죄를 부지중에 짓는 거 말고 의도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게, 주 밖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나 보다, 이 세상이 뭐 그렇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너의 사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과 깊이 있게 연관이 태극짐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께 놔두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절대 이렇게 너희 중에 안에 있는 음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섰을 때,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음란한 관계를 계속하는 가운데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관영하는 고린도시에서 어떻게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대로 뒀다가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짓밟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누룩 없는 떡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간에 지켜져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죠. 또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사랑이 풍성해지고, 거룩해야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거룩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0: 함께 세워가기 위해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파된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사도의 근심이 된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음행의 소식까지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언약의 백성이 세상에서도 금하는 음행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니 사도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들을 옹호하며 용납했다는 사실이죠. 마땅히 치리받고 그래도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출교를 명령해야 할 이 절대가치의 훼손 앞에서 분노하는 사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이런 가치 기준이 사랑과 형제라는 포장지로 그냥 쌓여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죠.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에는 거짓의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죄악으로 치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온전한 성도를 촉구하는 사도의 눈을 오늘 우리도 닮아서 걸어가십시다. 5월 19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않을까?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전망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이니 시작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린이의 마음.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

스마트폰의 알람들, 꽉 차인 업무 일정,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는 책임감까지. 우리의 손과 발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혹시 몸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짜증이 밀려온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두 여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0: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해야 할 수만 있는 일들만 하더라도 수만 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음식하는 맞을까? 그릇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내 대접을 보고 뭐라 할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봉사이지만 주님을 대접한 것이었지만 마르다에게는 염려와 근심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께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시작한 헌신이 어느 순간 비교와 원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주님의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현존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완벽한 식탁 차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고하는 마르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멈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빨리 성취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발치에 앉아 잠시 쉬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좋은 편을 많은 정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편을 먼저 택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봉사와 수고는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충전된 영혼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마르다처럼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일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정작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 손에 분주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의 발치에 앉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택했던 그 좋은 편을 저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 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106번님, 오늘도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만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

짐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 증가로 우리나라에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오래 살기는 하지만 병마에 시달리다 죽는 시간이 사실상 점점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잘 죽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웰다잉에 대해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데 쉽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건강과 부귀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횃불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균형의 미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사람이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55% 늘어납니다. 아주 쉽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음식에 중독된 사람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225%에서 1000%까지 도파민이 과다 생성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24시간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나오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도파민 생성이 제한된 쥐는 바로 앞에 음식을 두어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누릴 많은 것들을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겁게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옹기장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리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카일 아이들머니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시작하면서 프롤로그의 제목이 나는 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를 하셨습니다. 장정만 5천명이 먹었습니다. 12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제자들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의 이적을 보면서 새로운 날 아침에 저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무제한의 뷔페 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기대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몇 말씀을 더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나의 기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걸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만이 아니고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팬은 누구인가? 물론 운동 경기에서도 팬들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 팬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에게도 팬덤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떠나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팬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

바로 같습니다. 숫자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셔서 약 3년의 세월을 함께 합숙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11명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된 겁니다. 그 열한 제자 가운데에서도 승천 직전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11명의 제자들 참 부족합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을 남겨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도 알고 있었고 현재의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내일의 미래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불가능한 모습에 집중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장차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제자들을 보면서 내일의 제자들의 모습,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으로 가득한 제자들, 이 11명의 제자들을 남기면서 이 제자들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승천 직전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 완전하게는 아닙니다.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들로 많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했는데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고 새들에게는 놀이터가 되고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열한 제자를 지상에 남겨놓아 믿음으로 숨겨놓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책에서는 또다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자다운 제자, 사도행전의 맏대를 뽑으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제자다운 제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다운 제자는 12명이 1년을 지나도 2년을 지나도 그대로 12명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제자 삼는 제자들의 12명은 1년이 지나면 24명이 되고 또 지나면 48명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서 제자로 변해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 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경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 가운데 따라다니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에서 나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헌신의 깊이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드 세미나를 갔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변해가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500의 숫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과 여러 복음서들, 사도행전 1장 초반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해라, 너희가 능력으로 입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까지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380명은 예수님의 승천을 볼 때는 가슴이 뜨거웠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현실은 예수 믿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전혀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리 속에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있는 500명에 속해 있는가? 예수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따로따로 세워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이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고 천국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전한 거죠. 제자들에게는 천국 가는 길 되시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를 전해라, 나를 전해라. 그래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열두 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적인 방법은 이름난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12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

나를 뽑은 첫 번째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있는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관계성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당신이 나에게 좀 맞춰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관계가 성장한다는 거는 내가 배우자에게 맞춰주는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더 발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를 선택한 목적은 전도입니다.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귀신을 내쫓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공생애 기간에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부름받을 때만 제자의 이름이 있는데 거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중요한 곳에, 특별히 복음서에 세 군데 장소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함께하기를 원했던 세 명의 제자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고 싶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록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을 책으로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살려놓았던 세 사람, 다시게 표현하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세 사람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회장당의 딸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 죽은 소녀를 살려내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현장에 예수님은 제자들 세 명만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제자는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고 싶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빛보다도 더 찬란한 빛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키가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고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늘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너무너무 황홀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차원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가장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모든 제자들에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땅 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함의 관계, 기쁨도 나누지만 가장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싶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점점점 관계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 와! 환호는 했지만 점점점 나의 기대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과 달라지면 또 떠나가고 또 떠나고 또 떠나가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룩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루 서말은 좀 찾아보니까 한 22리터 정도 되고, 키로수로 말하면 20키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많은 밀가루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밀가루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에 있는 거예요. 누룩이 작은 양이지만 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도 누룩과도 같은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국을 들고 오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중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천상에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한다. 다 초소를 예비하고 나면 아버지만 하시는 그때에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되신 거죠. 예수님은 열한 제자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열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땅의 권세를 가지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만 일이라면 우리가 제자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애 속에서도 주님은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땅의 권세도 가셨고 하늘의 권세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서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복음, 천국복음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이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차, 2차, 3차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거대한 세상 속에 복음을 가진 누룩과도 같은

나무를 통해서 곳곳에 맛있는 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1885년 사울로일 부활주일 아침에 언도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목사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왔죠.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번역된 성경도 미리 들어왔습니다. 공식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의 마음인 거죠. 누룩처럼 복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을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년 전의 일도 아니고요, 불과 14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략이 된 다음에 끄트머리쯤에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합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모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140여 년이 지나고 누룩과도 같은 천국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빵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빵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비전을 본 거죠. 11명이라고 하는 소수지만 이 11명이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퍼져나가면 세상을 부풀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누룩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누룩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자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연약해 보이는 누룩은 발효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자신은 없어져서 희생되지만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와서 밀가루가 맛있는 빵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자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정 속에도 들어가고 직장 속에도 들어가고 교회 속에도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속에 들어갑니다. 누룩과도 같은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금처럼 녹아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누룩과도 같은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예수의 빵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직장 속에서, 우리가 가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생명의 빵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리에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무리 속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경꾼으로 믿는가, 팬으로 믿는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와 환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버리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500에서 120에서 70에서 12명에서 3명 속에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누룩과도 같은 존재인가,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도 예수 잘 믿지만 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됐는데 쓰임받는 우리 천재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제자 삼는 제자로 그렇게 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0: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미국에서 네온사인을 상점에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 신문에 전면 광고를 처음으로 내본 사람, 백화점을 처음 설립한 사람, 그리고 그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 한국의 YMCA 건물을 짓도록 기부한 사람,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기업 내 대학을 설립해서 무상 교육을 제공한 사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좀 맡아주세요 라고 제안했을 때 주일학교를 섬길 수 없는 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손님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 그는 당시 영업과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의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철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업이 세상의 사업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그에게는 평생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가 교사로 늘 섬기고 있었던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는 여러 투자가 중요한데 가장 위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내가 직접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이었다. 그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백화점 문을 열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그 시간을 거스르면 내 영혼의 비즈니스는 파산하고

알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생애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수많은 기록을 세운 화려한 거부였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삼았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자야 61 워십 밴드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을 지금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우리는 벌써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란 거대한 일터로 우리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마주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 워너메이커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이 아침 우리 빈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행복하고 넉넉하게 슬기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영상 찬양과 함께 같이 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윤경자님도 잘 들어오셨고 우리 명영호 집사님도 주님의 복된 하루 할렐루야 잘 들어오셨습니다. 유아람님도 박기성, 김영덕, 배종주, 정덕희, 이사야리, 김정난 그리고 이 아침 출근길 피디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차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극동방송을 걸으면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하지만 더 감사하다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미경님, 김창숙님, 잘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 옹기장이의 찬양,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함께 하고요.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젠 60년 워십 밴드 특별히 의정부에 있었던 전도대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모습이 또 기억나고 또 옹기장이는 20주년 콘서트를 주일날 16일날 했었었어요. 귀한 17일날 귀한 아주 찬양의 집회를 했었는데 그 20주년에 있었던 그 찬양들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들어와서 보면서 말씀도 암송하고 보면서 참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추첨해서 선물도 드릴 텐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겨요.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우리 이봉진 또 고승영 김대리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 오늘도 문예정 PD님과 함께합니다. 예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한 주간 할렐루야.

0: 평안하셨습니까?
1: 네, 한 주 잘 보냈고요. 예. 지난 주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0: 그러네요.
1: 저의 스승님이신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스승의 말씀?
1: 네.
0: 어떤 말씀입니까?
1: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다.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0: 예.
1: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무너지기 쉽고 언제나 넘어지기 쉽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어서 오늘 오프닝을 듣는데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0: 스승의
1: 들었습니다.
0: 스승의 말씀?
1: 스승님.
0: 저도 스승의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요.
1: 나눠주실래요?
0: 네. 우리 극동방송 채플에 오신 한 목사님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제 목회자님들 교육 시간인데 그때 정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1: 네.
0: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좀 이런 질문이 온 거죠. 좀 어떻게 해야 뭐 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될 수 네. 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네. 대답하셨대요.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이야.
1: 와.
0: 그러면 된대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막 되고 싶은데
1: 아,
0: 좋은 아버지가 되라.
1: 신앙이 잃지 않은. 네. 예. 그렇습니다.
0: 자녀한테 잘해라. 네.
1: 잘하겠습니다.
0: 갑자기 스승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교수님?
1: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스승이시지 않나 싶어요.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모습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도 우리 한복춘, 황건탁, 박예리님도 이렇게 잘 들어오셔서 댓글까지 남기시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봄과 여름 그 어느 사이에 있는 배경화면이 참 멋집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도 하시고 자연도 만끽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라라고 문자메시지로 함께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기고 댓글을 남길 거면 유튜브를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을 검색하시면 바로 쉽게 들어오셔서 자 지금요 댓글 참여하신 진선하님이 계세요. 자 진선하님
1: 성령 충만 늘
0: 매일매일 간구와 사모로 달려간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진선아님께 이렇게 댓글 참여하셨잖아요.
1: 네.
0: 선물을
1: 뭐가
0: 드릴 텐데요.
1: 있나요?
0: 그럼요.
1: 네.
0: 오늘 통닭 상품권을 기부적게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까지 해놓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링크창에 댓글창에 선물 링크가 생기잖아요. 그 링크를 꾹 누르셔서 진선합니다 하시면 네. 주소 연락처 이름을 참여하시면 통닭 상품권이 갑니다.
1: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인데요.
0: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또 반응해 주셨어요.
1: 통닭 푸른 햇살.
0: 푸른 햇살 김혜경님에게도 통닭 상품권 전합니다.
1: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조금 후하신 것 같은데요.
0: 네,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벼락같이 옵니다.
1: 네.
0: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선물 네. 도적처럼.
1: 오늘입니다. 여러분.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샵 1069번 보라 그리고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또 귀한 분을 초대해야 되겠죠?
1: 네 우리의 말씀 암송 스승님이신 백은실 사모님을 한번 줌으로 만나볼까요?
0: 좋습니다. 오늘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니 사모님 오늘 더 뭔가 얼굴에 광채가
1: 뭔가
0: 나시고
1: 오늘 빛이 납니다.
0: 빛이 나시는데요 사모님? 네.
2: 조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좋아요. 네. 사모님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가는데 사모님도 혹시 생각나시는 스승 저는 또 여운학 장로님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1: 답이 정해져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사실 5월 15일 날 너무 장로님이 뵙고 싶고 보고 싶었거든요.

0: 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신 저의 스승님이셨고, 또 따뜻한 아버님 같은 분이셨어서, 내 마음 한편에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천국 가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여장모님이 뭐 여러 가르침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생각나는
2: 가장 생각나는,
1: 그분이
2: 네.
1: 어떤 모습, 어떤 말씀 좀 생각이 나실까요?
0: 장로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세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한글과 영어로 1200절 정도 암송을 하셨고요.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건지 매일 걸으시고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씹는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잘하고 있다, 또늘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제가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스승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야, 잘하고 있다.
2: 네.
1: 그러니까 참 누군가 이렇게 사모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외롭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또 칭찬과 또 그런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 격려가 여기까지 또 이끌어 주신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1: 야, 좋아요. 자, 오늘 사모님 얼굴을 뵈니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0: 아멘.
1: 아이디
2: 와.
1: 유선님께도 통닭
2: 와.
1: 상품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야.
1: 이게 지금 여러분
2: 할렐루야. 네.
1: 칭찬이 이렇게 와야 돼요.
2: 그러니까요.
1: 댓글이 좀 와야 됩니다, 여러분.
2: 칭찬 릴레이가
1: 유선님께도
2: 좀
1: 오늘
2: 있었으면. 네.
1: 통닭 상품권 행복하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모님,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0: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또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쉐마 말씀이라고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사모님?
0: 제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 야,
2: 아멘.
1: 이게 우리가 좀
2: 와,
1: 알았던 말씀인데
2: 네.
1: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이 쉐마.
2: 쉐마.
1: 쉐마. 들으라.
0: 들으라.
1: 자, 오늘
2: 들으라.
1: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 그
2: 네.
1: 다음에 암송하면
2: 암송해
1: 좋겠는데요.
2: 주시고.
1: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저희가 응원의 마음과 또 응원의 또 선물도 추첨해서 전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예정 PD님,
2: 네.
1: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두 절이에요, 두 절.
2: 네, 오늘 두 절이라서 쭉
1: 이야.
2: 한번 암송해 보시죠.
1: 좋아요,
2: 네.
1: 여러분. 이 암송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김명수님, 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김명수님 이름만 불러드린 게 아니라 통닭 상품권도
2: 아니,
1: 전해드리겠습니다.
2: 오늘
1: 메모하겠습니다.
2: 여러분
1: 예.
2: 오늘입니다. 네.
1: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을 잘 강조를 안 했더니
2: 어허.
1: 여러분이 좀
2: 네.
1: 선물이 잘 없나?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있죠, 여러분이 없습니까? 응원합니다. 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막 선물 멘트를 예전에 막 많이 했다가
2: 그러니까 요즘
1: 좀 이런
2: 조금
1: 지향을 좀,
2: 소홀하긴
1: 예, 좀
2: 했어요.
1: 지향을 좀 하죠, 저는 약간. 막 이렇게 막 선물로 막 하는 거를.
2: 선물 밀당을 좀.
1: 아, 근데 하여튼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들으라. 네. 자,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모님?
0: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먹어버리자.
0: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소리 내어서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 소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세번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들으라.
1: 들으라. 우리
2: 우리 하나님
1: 하나님
2: 여호와는
1: 여호와는
2: 오직
1: 오직
2: 유일한
1: 유일한
2: 여호와이시니.
1: 여호와이시니.
0: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들으라.
1: 들으라. 우리
2: 우리
1: 하나님
2: 하나님
1: 여호와는
2: 여호와는
1: 오직
2: 오직
1: 유일한
2: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 이시니.
0: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세 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1: 들으라.
2: 들으라. 우리
1: 우리 하나님
2: 하나님
1: 여호와는
2: 여호와는
1: 오직
2: 오직
1: 유일한
2: 유일한
1: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1: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1: 들으라.
2: 들으라.
1: 우리
2: 우리
1: 하나님
2: 하나님
1: 여호와는
2: 여호와는
1: 오직
2: 오직
1: 유일한
2: 유일한
1: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1: 이스라엘아
2: 이스라엘아,
1: 들으라.
2: 들으라. 우리
1: 우리
2: 하나님
1: 하나님
2: 여호와는
1: 여호와는 오직
2: 오직
1: 유일한
2: 유일한
1: 여호와이시니.
2: 여호와이시니.
0: 자, 우리 이스라엘 아래

0: 자기 이름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선포해 볼 거야.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좋아요.
0: 시작.
1: 옥수어라,
0: 의사
1: 들으라.
0: 들으라.
1: 우리
0: 우리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는
0: 여호와는
1: 오직
0: 오직
1: 유일한
0: 유일한
1: 여호와이시니.
0: 여호와이시니.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 넘어가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 너는
0: 너는
1: 마음을
0: 마음을 다하고
1: 다하고
0: 뜻을
1: 뜻을 다하고
0: 다하고
1: 힘을
0: 힘을
1: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를
0: 여호와를 사랑하라.
1: 사랑하라.
0: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 너는
0: 너는 마음을
1: 마음을 다하고
0: 다하고 뜻을
1: 뜻을 다하고
0: 다하고 힘을
1: 힘을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1: 하나님
0: 하나님 여호와를
1: 여호와를 사랑하라.
0: 사랑하라. 자, 우리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0: 너는
1: 너는 마음을
0: 마음을 다하고
1: 다하고
0: 뜻을
1: 뜻을
0: 다하고
1: 다하고
0: 힘을
1: 힘을
0: 다하여
1: 다하여
0: 내
1: 내
0: 하나님
1: 하나님
0: 여호와를
1: 여호와를
0: 사랑하라.
1: 사랑하라.
0: 너는
1: 너는
0: 마음을
1: 마음을
0: 다하고
1: 다하고
0: 뜻을
1: 뜻을
0: 다하고
1: 다하고
0: 힘을
1: 힘을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를
0: 여호와를
1: 사랑하라.
0: 사랑하라.
1: 너는
0: 너는
1: 마음을
0: 마음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뜻을
0: 뜻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힘을
0: 힘을
1: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를
0: 여호와를
1: 사랑하라.
0: 사랑하라. 너무 잘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넴.
0: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 이스라엘아 들으라.
0: 이스라엘아 들으라.
1: 우리
0: 우리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는
0: 여호와는
1: 오직
0: 오직
1: 유일한
0: 유일한
1: 여호와이시니
0: 여호와이시니
1: 너는
0: 너는
1: 마음을
0: 마음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뜻을
0: 뜻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힘을
0: 힘을
1: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1: 하나님
0: 하나님 여호와를
1: 여호와를
0: 사랑하라.
1: 사랑하라.
0: 한번 더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 이스라엘아
0: 이스라엘아 들으라.
1: 들으라. 우리
0: 우리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는
0: 여호와는
1: 오직
0: 오직 유일한
1: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0: 여호와이시니
1: 너는
0: 너는
1: 마음을
0: 마음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뜻을
0: 뜻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힘을
0: 힘을
1: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를
0: 여호와를
1: 사랑하라.
0: 사랑하라.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들으라. 우리 한번 크게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조향미, 남 김염진, 주승철, 폴리, 안나, 야자님, 정세비님도 지금 따라 하시면서 댓글까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오늘이 성경 구절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심겨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어머어머 외워진다. 외워집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세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0: 이스라엘아
1: 이스라엘아 들으라.
0: 들으라.
1: 우리
0: 우리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는
0: 여호와는
1: 오직
0: 오직
1: 유일한
0: 유일한
1: 여호와이시니
0: 여호와이시니
1: 너는
0: 너는
1: 마음을
0: 마음을 다하고
1: 다하고
0: 뜻을
1: 뜻을 다하고
0: 다하고
1: 힘을
0: 힘을
1: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를
0: 여호와를
1: 사랑하라.
0: 사랑하라.
1: 이스라엘아
0: 이스라엘아 들으라.
1: 들으라.
0: 우리
1: 우리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는
0: 여호와는
1: 오직
0: 오직
1: 유일한
0: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 여호와이시니 너는
0: 너는 마음을
1: 마음을 다하고
0: 다하고
1: 뜻을
0: 뜻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힘을
0: 힘을
1: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1: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를
0: 여호와를
1: 사랑하라.
0: 사랑하라.
1: 이스라엘아
0: 이스라엘아 들으라.
1: 들으라.
0: 우리
1: 우리 하나님
0: 하나님
1: 여호와는
0: 여호와는
1: 오직
0: 오직
1: 유일한
0: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 여호와이시니 너는
0: 너는
1: 마음을
0: 마음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뜻을
0: 뜻을
1: 다하고
0: 다하고
1: 힘을
0: 힘을
1: 다하여
0: 다하여
1: 내
0: 내 하나님
1: 하나님 여호와를
0: 여호와를
1: 사랑하라.
0: 사랑하라.
1: 신명기
0: 신명기
1: 6장
0: 6장
1: 4절
0: 4절
1: 5절
0: 5절
1: 말씀.
0: 말씀.
1: 아멘.
0: 아멘.
1: 와. 사모님 말씀이 암송이 되는데요?
0: 그렇죠. 우리가 소리 내기만 했는데도 말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와.
0: 아멘, 아멘.
1: 우에스더님도 예정 PD님
0: 네,
1: 마음이
0: 마음이 뭉클해지고
1: 뭉클해진다.
0: 힘이 난다.
1: 야, 지금
0: 그래요.
1: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죠?
0: 네, 따라만 읽어도 힘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범사의 감사님 김종훈님도 오늘
1: 야.
0: 통닭이 조금 효과가 있긴 했나
1: 네.
0: 봐요.
1: 오늘 윤원란님이
0: 네.
1: 지금 처음 들어와서
0: 네.
1: 열심히 따라하셨대. 처음 들어오셨대요.
0: 와.
1: 아이디 윤원란님께도
0: 윤원나님.
1: 통닭 상품권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벌써 5분이 선정됐고요.
0: 네.
1: 저는 오늘 10분 드리려고 지금
0: 와,
1: 다 마음을
0: 여러분.
1: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죠.
0: 계속 댓글로 따라하시고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통닭 상품권 선물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이디 오혜진님, 우리 선물 한번 전해드릴까요? 자,
0: 오혜진님,
1: 지금 선물 왔어요.
0: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우와.
0: 고등학생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아이들 이름을
2: 적용해서 땡땡아 들으라 라며 말씀 암송하셨대요.
1: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0: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좀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사모님?
1: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스승과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0: 예.
1: 하지만 그 시작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사명은 노력으로 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더라고요.
0: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사람을 또 혹은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 사역이 우리가 가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진 어떤 역할과 책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될 때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아, 요즘 저는 그래도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뜨거운 날씨가 막 다가오고 있어요.
2: 더워요. 네.
0: 뜨거운 날씨가 낮에는 뜨거운데 근데 밤에는 그래도
2: 선선한 바람이
0: 선선해.
2: 좀
0: 지금
2: 불고
0: 이 바람을 네. 놓칠 것 같은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밤에도 더울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이 뜨거운 말씀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1: 네, 우리 사명 이전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귐을 갖기 위해 이 말씀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0: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0: 예진 PD님,
2: 네.
0: 저희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을까요?
2: 여러분 최종 5명이 남아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빨간색으로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뜹니다.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그렇죠.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 추첨했습니다.
2: 누군가요?
0: 예정 PD님이 소개해 주세요. 이분.
2: MVP C2M.
0: 야, 아이디가
2: 좀
0: 뭘까?
2: 뭔가 궁금한데.
0: MVP. 네. 자, 어떻게 사연 남기셨죠?
2: 태웅아, 들으라. 아들을 깨우고 있네요.
0: 아멘.
2: 광주에서 3번으로 이사하고 다시 처음 듣는 아침 방송.
0: 우와.
2: 역시 좋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함께 합니다. 라며
0: 더 열심히 들으시라. 태웅이 이름.
2: 네.
0: 아들에게
2: 그러니까. 최마의 말씀을 전하신 MVP님께 보내드립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청취자 한 분을 좀 저희가 찾아갈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청취자분은 오늘 여러분의 또 응원과
2: 기도와.
0: 사랑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자 잠시 후에 제가 연결할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라 오프닝 말씀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0: 승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예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오늘 박기성, 박은영, 임병숙, 이방수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라서 암송하시고 또 댓글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암송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0: 자 이분 추첨했습니다. 아이디 토부님 댓글 토부님. 주셨어요. 최진솔은 들으라잉. 그냥 우리 주님과 오늘 이 하루도 딱 붙어 살그레이. 네. 이렇게 경상도
1: 이거 맞나요?
0: 아닌 것 같아요. 붙어 살그레이. 네.
1: 좀 짬뽕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박력 있는 어머니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머니의 그 힘.
1: 들으라.
0: 좋습니다. 네. 제가 추첨했고 통닭 상품권 네. 진솔이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지금 이정 PD님 네. 네. 오늘 한 분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을 연결하는데요.
1: 네.
0: 우리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오늘은 보지 않고 네. 전화로 연결할 것 같거든요.
1: 온전히 목소리에
0: 오늘은 목소리입니다. 왠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네. 자 우리 우혜옥 집사님 연결됐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와 지금 안녕하세요가 한 다섯 번 들렸는데요. 이게 지금 전화까지 끊어졌어요.
1: 아니 사실 우혜옥 집사님을 어떻게 연결하게 됐냐면요.
0: 네.
1: 지난주 목요일에
0: 예 사연이 왔어요.
1: 미소와 관련된 인문학 방송이 나갔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샬롬. 5개월째 누워만 있습니다. 일어나면 라디오부터 켜서 요즘 미소를 잊어버린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웃도록 하겠습니다라는
0: 아 맞아요. 저희가 이 사연 때문에 오늘 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우혜옥 집사님이 5개월째 누워만 있대요.
1: 네.
0: 그런데 일어나면은 라디오부터 켜는데 미소가 이렇게 계속 누워 있으니까 미소를 잊어버리게 됐대요. 그런데 오늘 미소를 찾고 싶다. 오늘 미소를 찾게 해드리고 싶어서 짱짱 성경 암송 연결했는데요. 아까 전화가 끊어졌는데 우혜옥 집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0: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집사님.
1: 집사님. 네.
0: 아니 지금 오늘 아침 어떻게 미소가 띄어지십니까?
2: 웃었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네. 지금 5개월째 누워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이에요?
2: 넘어져서요.
0: 예.
2: 넘어져서 고관절을 찍고 무릎을 찍고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아예 못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0: 아이고.
1: 아이고. 다리에 무릎에 허리에 네.
2: 예.
0: 아이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우혜옥 집사님 또 저희가 이렇게 전화드린 이유는 꼭 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지금 그래서 누워있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거예요.
2: 네. 그렇죠. 누워있어요.
0: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집사님?
2: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야,
0: 아니 근데 네. 일어나면은 라디오부터 켠다는데 정말 그러면 미소를 찾게 됩니까?
2: 네 아 여기에 바로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하루 종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잠잘 때 말고는.
0: 와.
2: 네. TV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실로 못 나가니까.
0: 계속 방에 누워 있으셔야 되니까.
1: TV를 멀리하게 하는 극동방송 라디오.
2: 그러게요.
0: 지금 그러면은 교회는 어디 섬기시는 거예요?
2: 교회는 서감 나사렛 성교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익산.
0: 지금 전북 익산에서 우리 청취자세요.
2: 네.
0: 와, 우리 우혜옥 집사님. 아니 근데 극동방송을 그러면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2: 극동방송은 제가 어릴 때 익산에서 살은 적 있어요.
0: 예.
2: 근데 기독교 방송이라 그것만 지나다니기만 했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0: 예.
2: 그래서 결혼해갖고 서울로 가서 40년 동안에 살다가 내려왔는데
0: 예.
2: 내려올 때 시골 가면 필수래요 라디오가.
0: 오.
2: 그래서 와가지고 필수 그걸

하나를 들고서 이 산마을에다 놨는데 제대로 안 나와 지직거리고 그래서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극동방송으로 전화도 했었거든요. 라디오가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방송을 전화 받으신 분이 엔지니어 되시는 분을 소개해준다고 전화가 좀 이따 와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하시겠대요.

0: 야, 직접 왔어요?
1: 엔보단 엔지니어.
2: 네,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분단 타고 그랬더니 여기 가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하는 방법만 좀 더 가르쳐달라고 어디 창에다 달어라 뭐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어머.
2: 네, 그랬는데 그 뒤로도 잘 안 되길래 그냥 라디오를 사버렸어요.
0: 아, 반전이네요.
1: 다 직원이 와서 봐주고 고쳐주긴 했지만 새로 사셨다는.
2: 아니요, 그분은 이제 오시지 말라고 번거로우니까.
1: 아이고, 그러셨구나.
2: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지 하고 라디오를 사고 친정엄마한테 라디오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TV 앞에 있지 말고 극동방송을 들으라면서 제 거 사는 길에 엄마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0: 자, 오늘
1: 너무
0: 제가 보니까 우리 극동방송 직원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수많은
1: 지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0: 우리 수많은 그 기술팀에서 지금 여러 직원들이
1: 지금 과연 누구인가
0: 도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지금 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난청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극동 방송 계속해서 중계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해옥 집사님 오늘 지금 48분이어서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가 집사님과의 이야기 잠깐만 끊지 마시고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제가 49분 이후에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은요 1분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우리 해옥 집사님 건강 회복 지금 5개월째 누워 계시는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의 마지막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이 우해옥 집사님 얼른 일어나서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온전한 또 미소가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해옥 집사님과의 대화는 우리 조금만 더 제가 나눠볼게요. 잠깐 끊고요. 아, 끊으시면 안 되고 잠깐 대기해 주시고 우리 예정 PD님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죠?
1: 네.
0: 정규 방송
1: 유튜브는 계속되니까요.
0: 맞습니다.
1: 잠시 후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유튜브에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1: 문혜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우리 윤석주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 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

0: 공영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도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요, 붉은 장미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담벼락을 타고 흐르듯 피어있는 장미들. 어떤 곳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박애란 시인의 착한 낭비라는 시인데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 소중한 피, 시냇물처럼 흘려버려도 좋고 세숫물처럼 쏟아버려도 좋아. 소중한 피를 흘리고 쏟아도 좋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 말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길가에 핀 붉은 장미를 보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다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절 속에 담아두신 아름다움도 좀 더 기쁘게 누려보면 좋겠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유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편곡 버전이었는데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행복해지는 찬양으로 오늘 같이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만의 이 기쁜 교제의 비밀, 이것을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길 걷다가 장미 때문에 길을 멈춰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래요. 요즘은요, 담장마다 이렇게 장미가 삐져나와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곳은 붉은 장미가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느낌으로 있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한두 송이씩 있기도 하고. 아, 길에서 이 장미를 만나게 되니까 괜히 한번 멈춰서서 보게도 되고 사진도 찍게 되고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들도요, 피어있는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 때에 맞춰서 예쁠 때 마음껏 봐줘야 되고요. 향기 날 때 가까이 가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기쁨들, 햇살, 바람, 이 계절, 꽃 한 송이, 또 찬양 한 곡에 울컥하는 마음까지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기억해보면 좋겠어요. 장미가 지기 전에 많이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은 저장이 안 된대요. 나중에 꺼내보려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에 오늘 꼭 감격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어요. 손잡고 함께 가세였습니다. 또 앞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합창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찬양은 같이 부르면요, 항상 이제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먼저 가신 길이 있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요. 정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곡입니다. 우리 삶이 조금 낯설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사에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보라 라는 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낯선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은혜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2413번님이요. 아파트 담벼락에 따라 핀 장미를 봤는데 정말 너무 예뻐서 잠깐 서서 사진을 찍으셨대요. 바쁘다고 계절도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장미를 보면서 잠깐이나마 또 행복하셨던 기억을 주셨네요. 저도 며칠 전에 너무 예쁜 장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름 모를 주택에 그 담벼락에 있는 장미가 너무 예뻐서 막 서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작은 행복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복은 저장이 안 되고 지금 누리는 거다라는 말을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7782번님이 늘 미래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이렇게 숨쉬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네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보겠다고.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또 큰 복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요즘에 자주 생각나고 또 부르게 되는데요. 가사가 참 좋아서요. 4224번님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이따가 들어볼게요. 4887번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주신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오네요.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또 내일은 비 소식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 꽃들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꽃에도 다 시기가 있잖아요. 또 질 때 되면 지고 또 새로운 자연 만물이 또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해주는 시기가 오겠죠. 4034번님 샬롬 힘찬 라디오 반갑습니다 라면서 저는 레위기 6장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울림을 받아 중단했던 필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 시간 피디님 고운 목소리로 충전받고 있다고 소원 찬양도 신청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도전받는 내용이 있었군요. 레위기에서 보통 통독이나 필사를 중단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는 진짜 위기 레위기인데 또 레위기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서 필사를 시작하셨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하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덜 바빠지면, 이것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미루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에 맞는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에 맞는 복들 꼭 찾아보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붉은 장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붉은 보혈,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껏 감사하고 또 기쁨 누리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오라 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멀게 느껴지거나 가로막힌 담 앞에 서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그 멀게만 느껴지고 막혀있고 답답한 것 같은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부인 영원한 지성소로 초대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큰 혼란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과 제사장들의 의복, 그리고 수천 년간 내려온 그 제사 의식의 엄숙함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그 성당들이 으리으리하잖아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면 입이 쫙 벌어져요. 그 앞에 서면 경외감이 들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져요. 그 정도로 그 건물이 주는 압도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는 믿었지만 고난이 닥치니 다시 옛날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돌아가자. 눈에 보이는 것, 으리으리한 것, 제사 형식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이 저자는 너희가 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믿고 붙잡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개의 지성소를 보게 됩니다. 두 개의 지성소라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두 개의 지성소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 얼핏 기억하고 있죠? 성막.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법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의 두 돌판 들어있어요. 지성소. 자, 보십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모형 예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주신 영원한 실체입니다. 두 지성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 성막이 장막을 가리켜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까지의 비유다.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파라볼레 무슨 뜻이냐면 곁에 던져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곁에 놓아둔 그림자다. 뭐가? 옛 장막, 옛 성막이. 자,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지만 동시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그 보라색 그 두꺼운 천이 교회 성전 안에 있었어요. 마룻바닥에서 자부동 깔고 예배 드릴 때 시커먼 천이 저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의 지성소와 성막 사이, 성소 사이에 그 드리워진 천, 휘장이라 그러죠. 휘장의 두께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cm예요. 그 천이 10cm. 장정이 두 사람이 찍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로막혔는지 아시겠죠? 예? 그 두꺼운 휘장에 막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았었다. 이것이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여전히 내 노력과 내 형식이라고 하는 손으로 지은 성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온전한 지성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하고 유효한 해답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지성소이신 예수께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뭐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손으로 지은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바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심상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와 각종 제물과 예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 텔레이오사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목적지에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사와 예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수천 수만 마리를 죽여야 돼. 피를 흘려야 돼. 10절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본들 그거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단지 개혁할 때까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임시 방법이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임시 방법이다. 개혁할 때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까지 짐승의 피로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춘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정말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좀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진짜 해결될까요? 아니옵시다. 손으로 지은 지성소, 즉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겉모습은 꾸밀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함, 온전한 의로움은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림자를 거두고 빛을 비추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뒤틀려버린 우리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체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텐트가 아니라 텐트, 장막, 성막이 아니라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은 존재,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두꺼운 휘장이. 아까 몇 센치라고요? 10cm. 10cm. 와, 이거 찢어내기가 얼마나. 그것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천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사건. 내가 다 이루었다. 천지가 막 천둥이 번개가 치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에 바로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잡지 아니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단번에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게 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어린 병사가 가족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대통령에게 휴가를 요청하러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백악관. 백악관을 그렇게 쉽게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망신 당합니다. 쉽게 찾아가면. 하지만 이 비서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 병사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 병사가 백악관 앞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병사의 사연을 들은 이 소년은 그 병사의 손을 잡고 당당히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관들도 경호원들도 그 소년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소년은 대통령 집무실을 문을 벌컥 열고 병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인 타디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백악관도 들어가고 대통령 집무실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집무실로 그 지성소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손으로 지은 지성소 안에 여전히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서 자기만의 지성소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낡아질 그림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내 영혼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저 휘장을 찢으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온전한 지성소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형식의 종교를 뛰어넘고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하고 유효하다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영원하고 유효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봅시다.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나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참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말씀에 보면 그분이 들고 가신 것은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들고 가셨어요?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피는 유통기한이 1년에 한 번씩 잡아서 올려드렸으니까 1년이었지만

아니, 짐승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사람의 영혼의 거룩함을 주거늘 영원하신 아들 그 분의 피가 너희를 어찌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도 하는데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는데 어찌 성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닦아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그 피의 효력은 과거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상속받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고 그분만이 유효합니다. 그분만이. 오래전에 유럽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유럽의 한 큰 은행에 어떤 사람이 낡고 바랜 채권 한 장을 들고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그 채권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오래되다 보니 종이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너무 그 채권이 오래되고 낡았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종이 조각이 과연 가치가 있는 채권인지 의심을 하면서 설왕설래 직원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은행장이 오더니 그 채권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채권 하단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왕실의 인장과 친필 서명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은행장은 직원들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이 종이가 얼마나 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찍힌 왕실의 인장과 친필 서명이 있으니 왕실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고를 다 털어서라도 지급해 줄 것이야. 그러니 이 채권의 가치는 종이의 상태가 아니라 이 약속을 보증하는 왕의 이름에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 낡은 종이 한 장은 결국 그 사람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프랜시스 리버라고 하는 법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이 낡은 채권처럼 죄로 얼룩지고 찢겨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보면서 너같이 낡고 병든 영혼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너의 유효기간은 이제 끝났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에 찍힌 선명한 인장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선명한 인장을 보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인장인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보혈. 보혈. 보혈이 우리에게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봐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찍혀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뿐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찍으신 자기 피의 인장은 영원하고 유효하다. 유효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낡은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이 성도는, 이 백성은, 이 사람은, 이 자녀는 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다 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보증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나는 예수의 피가 찍혀있는 하늘의 백성이다. 영원한 나라 백성.

0: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에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며 또 다른 짐승의 피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씻겨 주셨으니 그 피의 유효성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낡고 사라질 손으로 지은 초라한 송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영원한 온전한 지성소로 들어오라. 들어오라. 내 안에서 누리자.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내 안에서 자유하자. 내 안에서 평안하자. 들어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들어오니라. 들어와서 내 안에서 교제하자. 내 영혼이 잘될 것이고 범사가 잘될 것이고 강건할 것이다. 할렐루야. 들어오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먹이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오니라. 내가 피로, 내 피로 다 해결해 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유효한 해답이심을 믿고 복잡한 세상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내 안에 지성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오직 집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풍파에 흔들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영원한 지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보십시오. 거기서 주시는 위로와 생명과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생명신학회 지금까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682-4292 061-682국에 4292번 여수석창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내 마음의 책갈피를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쿰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분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 저자 직강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을 직접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일단 목소리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1: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에서 왔고요. 구례 간전 제1교회를 섬기고 있는 광명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잠언의 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정말 열고 싶은 문, 행복의 문. 오늘 우리 이 책의 저자이신 광명수 목사님과 함께 행복의 문 여는 열쇠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 방송 들으시면서 퀴즈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퀴즈가 네 문제나 있습니다. 네 문제를 다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1번 문제는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잖아요. 그럼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고요. 2번은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땡땡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땡땡하는 것, 이것을 오늘 책의 주제,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열쇠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